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소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같이 대동이지 얘만 좌사여보 나기 후박고에 다시 우틴 바가보 너게 말해 앉아서 나도 선바지나 매력길에 터져 터져 터져.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0자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는 주로 어떤 요

0: 도구들이 있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총국행 코너에서는 고송 감주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화물차 운전사의 작은 손이 이 같은 제목으로 4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은인을 찾아 나선 류창룡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사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는 주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정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는 공업의 식량이고 국민 경제의 명맥이고 민생 개선의 보장이며 인류 문명 진보의 물질적 토대와 동력 원천이자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주전장입니다.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해주고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정석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해 네 가지 혁명, 한 가지 협력이라는 에너지 안보 관련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즉, 에너지 소비 혁명, 에너지 공급 혁명, 에너지 기술 혁명, 에너지 체제 혁명을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급 주도권이 우리의 손에 확고히 장악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끊임없이 국제 경제 체계에 융합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환경과 에너지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너지 수급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에너지 발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추세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의 국책이자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국내에 입각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다원적으로 보장하며 비축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진흥의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계획하여 건설하고 수력 발전 개발과 생태 보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적극 발전시키고 에너지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능력과 에너지 관련 위험 관리 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을 강화하고 석유,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강도와 매장량 및 생산 능력 확보 강도를 높이며 석탄 등 화석 에너지의 청정화 이용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안전을 실현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실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소비 혁명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존 에너지 자원 상황은 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자원이 부족하고 천연가스 자원이 적은 것이며 선립 후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출로입니다. 에너지 소모 총량과 소모율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해 탄소 배출 총량 및 배출 강도 이중 통제 제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산업 구조 조정, 오염 정비, 생태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앞세우는 방침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적 및 집약적 이용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재반 분야와 각 단위에 일관시키며 근검 절약하는 에너지 소비 관념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공급 혁명을 추진하여 다원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반드시 신에너지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대체하는 데 기초하여 전통에너지를 점차 퇴출시켜야 합니다.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고 빛에너지, 교소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질서 있게 적극 발전시키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석탄 석유화 및 가스화 전략 기지에 대한 계획과 배치, 관리와 통제를 잘해야 합니다. 에너지 응급 체계 및 응급 능력 건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국내외 다원화 에너지 공급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등 다축 구동에 의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산업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목표 및 임무 추진 시간표에 입각하고 국제에너지기술혁명의 새로운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녹색 저탄소 생산을 방향으로 에너지기술과 현대정보, 신소재와 선진적인 제조기술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며 기술혁신, 산업혁신, 상업 모델 혁신을 류별로 추진하고 산업사슬을 연장시키며 아울러 기타 분야의 첨단 기술과 밀접히 결부시켜 에너지 기술 및 그 관련 산업을 우리나라의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체제 혁명을 추진해 에너지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궤도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개혁을 뒤틈없이 추진하여 효과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장 구조와 시장 체계를 구축하고 주로 시장에 의하여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는 기제를 구축하며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감독 관리 방식을 전환시키고 에너지 법치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도관망 운영 기제 개혁을 추진하여 상류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경로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공급하고 중류에서는 통일된 도관망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운송하며 하류에서는 판매 시장이 충분히 경쟁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시장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해 개방 조건 하에서의 에너지 안보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로 국내에 입각하는 전제하에 에너지 생산, 소비 혁명과 관련되는 제반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리한 여건은 이용하는 한편 불리한 것은 피하며 석유 전략적 비축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비일반 에너지를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대일로에 의한 에너지 협력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석유, 천연가스의 수입 원천을 다차원적으로 확대하며 전략적 통로와 관건적 고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0: 네, 텅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와 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101번째 송나라 고성이자 홍색의 도시인 감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주를 감돌아 흐르는 장강과 공강, 감강이 고성의 감강의 첫 도시 미명을 부여하고 감주에서 손잡은 모이산 산맥과 남룡산맥, 나로산 산맥은 이 고성의 수려한 산의 도시 칭호를 수여합니다. 강수성 남부에 위치한 감주는 요관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이자 동쪽으로 복건과 연결되고 남쪽으로 광동과 이웃하며 서쪽으로 호남, 북쪽으로 기란과 나란히 하는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한 때인

기원전 201년 관용이 강남을 평정하고 이곳에 감조 최초의 행정지인 감효원을 두었습니다. 진과 남북조 때에는 남강군의 관할에 있었으며 수나라 때 건조에 속했습니다. 공경할 건자와 호랑이 호자가 비슷한 강교로 감주는 호도성이라 부릅니다. 남송 때인 1153년 건주를 감주로 개명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송나라 때 감강을 거슬러 올라가 공강을 거쳐 무이사를 넘어 복군으로 진입하는 교통로가 개척되어 감주는 동남부에서 장강과 주강, 민강 등 3대 수계의 교통흡으로 구성했습니다. 송나라 때 감주성은 경제가 번창했고 그에 따라 도시 건설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050년대에 감주 지주 공종하니 5대 때의 중축에 이어 웅장한 규모의 성벽 축조를 시작했습니다. 1060년대에는 감주성 안에 배수로인 복수구를 파고 수문을 만들며 감주성의 완벽한 지하 배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또 장강과 공강에 소하와 동하, 남하 등 세 개의 부교를 놓았습니다. 송나라 때 감주에 많은 명소들도 조성해 송나라 고성 감주는 전문가들로부터 송성 박물관이라 불리며 오늘날도 감주에는 송대 사고라 불리우는 송나라 성벽과 송나라 석굴, 송나라 부교, 송나라 도요가 남아있습니다. 송나라 때인 1049년부터 1054년에 축조된 감주 성벽은 동쪽으로 공강을 마주하고 서쪽으로 장강, 북쪽으로 감강과 이웃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벽은 길이가 3,664m에 달하며 심히 잠간입니다.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송나라 성벽인 감조고성의 성벽은 촉조 시간이 명문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고 다른 고성에서 보기 드물게 성벽 위에 촉조한 포성 두 개도 완전하게 보존됐습니다. 감주성 동북쪽의 송나라 성벽에 조성된 포성 중 하나인 팔경대는 최초의 북송 때인 1056년부터 1063년에 공자의 제46대 손인 공종한에 의해 축조된 감주고성의 심벌입니다. 높은 성벽에 자리 잡은 팔경대는 3층으로 된 루각이며 귀퉁이가 건뜻 들린 예술원 지붕으로 하고 대들보와 기둥에는 벽화와 조각이 즐비합니다. 붉은 기둥에 푸른 귀화를 얹은 팔경대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경주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강서 최대의 석굴의 군락인 통천암은 강남의 제일 석굴이라 불립니다. 고부교는 감주의 아름다운 명소 중의 하나이며 3대 부교 중 건춘문 선밖에 위치한 부교가 가장 대표입니다. 남송 때 축조된 이 부교는 길이가 400m이고 100개의 작은 배로 연결됐습니다. 쪽배 3개를 한 세트씩 연결시킨 후 로프로 33세트의 쪽배를 연결해서 양쪽의 강기 설계 고정시켰습니다. 감주의 부교는 예로부터 옛 부교의 구름이 그늘고 야방의 정자에서 고금을 논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풍부한 역사 유적을 보유한 감주는 중국혁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중국혁명의 선구자들은 승리를 기반으로 강서에서

중국 홍군의 2만 5천리 장정도 감주의 서금과 홍국둥지에서 시작돼 중국 공산당은 6년 4년의 시간을 동안 감주의 남부에서 정권 수립과 문화 건설, 법제 건설, 군대 건설을 이끌면서 이곳에 풍부한 혁명 유산을 남겼습니다. 감주는 객가인들의 주된 집거지이기도 하며 따라서 객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인 위옥은 감주의 또 다른 명소입니다. 405년 전에 건설된 위옥들은 사당과 가옥, 보루를 통합한 건물로 방어 기능도 갖춥니다. 건물과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방어 기능을 갖춘 배옥, 높고 두툰 담벽을 쌓아 침입을 막는 토루와 함께 객가인 건물의 3대 양식이 되는 위옥은 중국의 5대 민가 건물에 속합니다. 위옥은 현재까지 약 500여 채가 보존되었으며 규모가 다양하고 다수가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1m, 3, 4층 높이로 쌓고 뇌귀퉁이에 토치가를 쌓았습니다. 위옥은 외벽만 두터운 것이 아니라 출입문과 바깥쪽을 향한 창문 모두가 방어 기능을 갖추기 위해 두껍게 조성되었습니다. 위옥의 내부에는 우물을 파고 식량과 땔감을 저장하는 공간을 두었으며 배수로도 조성했습니다. 감주의 객가인들은 오늘날까지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온치를 보유하는 객가인 고유의 방언을 사용하며 또 미묘한 고대 객가인들의 노래도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래와 채색 등 무용을 통합한 객가인의 연구 최다희와 요관 역사를 자랑하는 다도를 비롯하여 독특하고 요관 풍속도 지금까지 유지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 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물차 운전사의 작은 손이 이 같은 제목으로

그때 길을 지나던 한 화물차 운전사가 그를 태워주었고 찐빵을 사먹으라며 30전을 건네주었으며 하차할 때는 다시 3원이 넘는 료비까지 주어주었습니다. 료창룡은 운전사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화물차 문에 적혀 있던 회사 이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3년이 지난 올해 4월 말 그 단 하나의 단서를 바탕으로 마침내 당시 자신을 도와준 운전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료창룡이 끌어안은 사람은 바로 40여 년 동안 찾아 헤매던 운전사 도민산이었습니다. 료창룡은 도민산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40여 년 전 귀향길에서 받았던 도움만큼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983년 15세였던 료창룡은 산동성 의난현에서 하남성의 한 벽돌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자 결국 고향으로 걸어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전혀 없었던 그는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이 무작정 집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동성에 들어왔을 무렵에는 이미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탄총현 기존 회사라는 글자가 적힌 화물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돈을 모아 3원이 넘는 료비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던 료창룡에게 그 돈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희망이었습니다. 료창룡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났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에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까지 했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큰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료창룡은 당시 운전사의 이름을 미처 묻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화물차 문에 적혀있던 탄청현 기전회사라는 글자뿐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는 이 단 하나의 단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산동성에서 동북지역으로 가 탄광에서 일하기도 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은인을 찾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했고 사람을 찾아주는 방송국에도 연락했지만 단서가 너무 적어 찾지 못했습니다. 료창룡은 당시는 어려서 차량 번호는 보지 못했고 차문에 적힌 탄청현 기전회사라는 글자만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그는 다시 한번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옛 회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 전의 일인데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상황이어서 담당자들도 처음에는 매우 난감해했습니다. 확인 결과 탄청현 기존 회사는 실제 존재했던 회사였지만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이미 이름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물자 관리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탄청현 공업총보화 산업발전센터의 주문봉 주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물자국에서 근무할 당시 산하기업 직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 회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어느 회사인지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확인되자 범위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오래된 사진과 직원 명부를 한 장 한 장 대조했고 당시 운전기사들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도민산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도민산의 셋째 아들은 40여 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료창룡은 곧바로 이난현에서 탄청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민산을 만나는 순간 그는 40여 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숙제를 마침내 끝낼 수 있었습니다. 료창룡은 그분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밭에서 일하느라 손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도민사는 당시의 소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시절에는 자령도 적었고 길 가는 사람을 태워주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였고 제 큰 아들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벌써 40년이 넘었으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찾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인이 손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히 감사 인사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두민산 가족은 료창룡에 사는 이난현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43년 전에는 두민산이 료창룡을 태워주었고 43년이 지난 지금은 료창룡이 집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두민산 가족은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위한 새 옷과 모자까지 준비했습니다. 또한 직접 기른 부추와 지역 특산물도 챙겨갔습니다. 한편 료창룡 역시 아침 일찍 시장에 가 식재료를 사고 친척들과 함께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장작을 패며 채소를 손질하는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손님을 위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닭볶음 요리를 큰 가마솥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도민사는 이제는 서로의 집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자주 왕래하며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손이가 또 다른 손이로 이어졌습니다. 43년 전 류창룡은 가장 어려운 순간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이후 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창룡은 지금 죄이기도 차가 있습니다. 진이나 현 소재지로 갈 때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태워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도아저씨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작은 도움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도민산을 찾는 일은 40여 년 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회를 계기로 그 은혜는 더 이상 한 사람만의 격이 아니라 두 가족을 이어주는 새로운 인연으로 되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사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천 박물관은 사천성의 송도화시 문화구역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시인 부보 초당으로도 유명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승지로 박물관은 바로 그 풍경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천 박물관은 1941년에 설립된 소남 지역 최대의 종합 박물관으로 2009년 신관으로 이전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현재 전시 면적만 2만 평방미터, 보유 유물은 약 26만 점 이상으로 사천의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급 문화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총문화 전시관입니다. 청도 평원 일대에서 발견된 청동기와 옥기, 도자기, 금은기 등 수많은 유물들이 고대 청나라의 찬란한 문명을 조망하고 있죠. 특히 군면 청동 인상은 이곳의 대표 유물로 정합니다. 3000여 년 전 신과 자연을 숭배하던 고대 초인들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 섬세한 조형미는 당시의 예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룡문 청동기, 은제신상, 그리고 토기와 옥기들은 사천지옥 고고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화예술관은 중국 미술사의 진술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입니다. 당대에서 청동기

이라는 명작들이 전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천 출신의 세계적 화가 장대천의 작품은 이 박물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180여 점이 소장돼 있는데 장대천의 산수화는 대범한 분놀림과 풍부한 색채감 그리고 고요한 정취로 감상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그림 앞에 서면은 마치 산과 물, 안개가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사천 박물관은 민속문화 전시관을 통해 소수민족의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천 고지대의 여러 소수민족들이 남긴 전통 복식, 생활용품, 종교 의례 도구 등이 전시돼서 사천이 지닌 다문화적 포용성을 잘 보여줍니다. 화려한 색감의 직물과 정교한 수공예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족의 숨결이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교육과 체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내부에는 어린이 체험실과 디지털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역사를 배우고 예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는 화시 공원과 이어져 있어 관람 후 자연 속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기에 제격이지요. 사천의 따뜻한 햇살과 대나무 숲길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화시하의 물소리가 어우러져 박물관 방문을 한층 더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까지 사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천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변산 그걸.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이 공존하는 목소리 소유자 동자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자기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단 16세 나이에 가요계에 데뷔했고 데뷔 앨범 GEM은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소녀라는 그녀의 음악 철학을 담고 있죠. 작사, 작곡, 프로듀서까지 직접 참여하는 만용 가수로 그녀의 노래는 언제나 진심이 느껴지고 상처와 성장, 사랑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녀의 이름을 한순간에 아시아 전역에 알린 곡은 바로 거품인데요. 2014년 호남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무대는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피아노 한 대, 조용한 조명, 그리고 그녀의 단단하면서도 슬픈 목소리. 사랑은 거품처럼 아름답지만 전해지면 터져버린다. 그 가사가 수많은 청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노래는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사랑의 도덕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리벨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 탄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할 곡은 2016년 등장의 또 다른 대표작 광년닭입니다. 중국 가수가 한류도 과학환상 영화의 주요 부분을 맡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노래 광년닭은 사랑과 오수의 거리를 비유한 노래입니다. 광년 너머에 있는 당신, 나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외로움과 사랑의 집착을 졸미하게 녹아낸 가사. 그 안에는 등작의 특유의 초락적 깊이와 강렬한 감정이 공존합니다. 그녀는 직접 이 곡을 쓰면서 미래의 자신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죠. 그녀의 폭발적인 고음, 밀도 높은 감정선, 그리고 리듬감이 어우러져 이 노래는 발매 직후 24시간 만에 1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화권을 넘어 전 아시아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지금도 젊은 세대에게 꿈을 향한 불빛으로 상중되는 노래로 남아있습니다. 야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입경 관광의 번영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타이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타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 관광산업체계를 완비하고 관광강국 건설을 다그쳐 관광산업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제공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정신적 낙원을 구축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전시하며 문명 상호답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와 편리한 정책, 기술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들이 잇따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입경 관광 발전의 새로운 열기를 다잡고 관광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광주 백운 국제공항에서 출입경 심사 경찰은 오스트랄리아 여행객 앤소니의 입경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앤소니는 중국의 통관 절차가 원활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출입경 절차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직원들은 기꺼이 남을 돕고 매우 친절합니다. 7월 20일 기준 백운 공항의 올해 입경 인수는 연인수로 5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작년보다 35일 앞당겨 해당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입경 여객은 전 세계 198개 국가와 지역에서 왔고 그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지역의 여행객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집니다. 백운 출입경 심사소 근무 8팀 팀장 리파는 우리는 통관 동선을 최적화하고 고공시간대 통로에 유연한 조정 기재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속 통관 위원 정보 수집과 등록 지점이 항구에 설치되어 한 지역에서 등록하면 전국에서 통행이 가능해져 외국인의 중국 방문 편의성, 체험감,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관광은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친선을 증진하는 달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관광은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상호 학습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취업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또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우리나라는 비자와 통관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며 디지털 관광 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들의 여행지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모송룡 부국장은 우리는 입경 무비자 정책을 최적화하고 출국 환급, 해외 모바일 결제 등 부대적인 봉사를 동시에 최적화하여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무비자로 입경한 외국인은 연인수로 1,78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는 50개국에 대해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29개국과 전면적으로 비자 면제를 실시했습니다.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의 적용 국가는 55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하부, 광서, 중경 등 7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외국인의 호텔, 외숙박 등록 온라인 봉사를 시행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정책법규사 림용숭 사장은 시범 운영 이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숙박 등록이 더 편리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이민국은 관리와 봉사를 동시에 중시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고 학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봉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에서 쇼핑도 즐깁니다. 비단, 차 등 전통 기념품부터 스마트 기기, 로봇, 장난감 등 기술 제품까지 쇼핑은 중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상무부는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문과 함께 출경 환급 조치 최적화를 통해 입경 소비를 확대할 때 관한 통제를 발표하여 료행객의 출경 환급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입경 소비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북경시 상무고 박학동 국장은 북경은 전국 최초로 전 도시 세금 환급, 원스톱 처리 모델을 도입해 쇼핑 즉시 세금 환급, 전 도시 임의 환급을 실현하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 타지역 상호 인증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원클릭 스마트 세금 환급 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시작했으며 단일 처리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정책 조치들은 관광업의 더 좋은 빠른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수준 대외 개방을 굳건히 추진하는 생동한 그림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풍경에서 두터운 문화 저력까지 선진적인 기반 시설에서 장식이 안정적인 사회 환경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개방적이고 자신감으로 넘치며 문명하고 안전한 중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거대한 성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에스파냐조 관광객 페드로 고밀라는 모바일 지불의 편리함을 체험했습니다. 고밀라는 참대곰을 보고 사천 소부의 풍경을 관광하기 위해 특별히 사천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의 매점이나 관광구 상점에서 모두 외국인 카드 모바일 지불이 가능해 료객 식사 출행이 각별히 편리합니다. 많은 편리 정책으로 하여 올해 출국 여행이 더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관광의 국제적 영향력이 뚜렷이 제고되고 입국 관광 규모의 효과가 부단히 커지며 입국 관광객을 연인수로 1억 9천만 명에 도달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형상의 전시,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 촉진 면에서의 관광의 역할이 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관광의 가장 큰 관광객 내원국과 주요 목적지로 되었습니다. 향후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점 더 크게 열려 더 많은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각국의 인문교류, 문화융화, 민심상통의 새 국민을 힘써 개척함으로써 세계 문명의 백화원이 울긋불긋 생기발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봉사업 확대 및 품질 향상, 수망, 신형 전력망, 계산력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관망, 물류망 등 6개 네트워크의 계획 건설과 관련한 감독 검사 상황 보고를 듣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사회보장체계 최적화 관련 업무를 연구하고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봉사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분야별로 지원 정책을 완비화하며 다양한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성 봉사업은 과학기술 혁신과 가치 창출을 더욱 지원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하며 생활 봉사업은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여 인민 대중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6개 네트워크 계획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 업무에 맞춰 신속히 시행하며 자금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를 착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설과 사용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 기재와 같은 소프트 건설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운영 및 봉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제도적 약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관련 법률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해석을 가속화하며 관련 정책 조치를 완비화하고 전면적인 혁신

0: 시장 봉사를 강화하고 전환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과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고급, 복합형, 응용형 인재 대우를 신속히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봉사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사회보장체계의 전체적인 협동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기재 혁신을 심화하고 다층적인 사회보장체계를 풍부하게 하며 영월한 취업 인원들의 사회보장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농민 노무자 등 군체의 주택 보장 조치를 최적화하며 장애인 돌봄 등 봉사 자원의 공유를 추진하여 사회보장 체계의 적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플랫폼 기능을 완비화하고 정밀한 관리를 강화하며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보장 처리 봉사의 편리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심계 시정 작업을 전면적으로 잘 수행하고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엄숙히 대하고 하나하나 과업을 나누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재정 세제 개혁을 심화하며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심계 시정을 업무 개선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아 당정의 결정과 정책 조치가 더 잘 실행되고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하며 하반기 재반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른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0일 오전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타이 아노틴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양국 지도자들의 전략적인 인솔하에 중국과 타이의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쌍방 협력에 더욱 넓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고 피했습니다. 총리 선생의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습근평 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타이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으며 타이와 전통적인 친선을 고양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여 각 분야의 상호 리익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타이와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품질의 1대1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 타이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결제와 자국 통화 결제 등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의 량완 성장세를 유지하고 산업의 상호 융합을 심화하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함께 공동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타이로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쌍방은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등 다국 범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이와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정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아노티는 타이는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며 중국 측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경제 무역, 농업, 상호 연통,

0: 회담 후 양국 총리는 무역, 농업, 세관, 국제범죄 퇴치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아누틴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오종룡이 상수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방문 기간상 망은 중국과 타이 운명 공동체 번영을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타이 정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앤디 버넘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영국 수상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과 세계 주요 경제체로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 각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안정성도 주입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상 선생과 함께 노력해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교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국과 영국 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더 잘 마련해 주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20일 오전 북경에서 타이 아누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타이 관계는 당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초회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주 석분평 주석은 상해에서 아누틴 총리 선생을 접견함으로써 중국과 타이 관계의 더 아름다운 예를 위해 총사진을 그렸습니다. 중국은 타이와 함께 양국 주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실무 협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립법기구 간의 왕래를 강화하고 립법 감독 경험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하며 중국 타이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더 잘 마련해 줄 것입니다. 타이 국회가 의원을 파견해 중국에서 주최하게 될 아시안 국가 의원 연구 토론반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아누틴 총리는 타이와 중국은 서로 존중하고 믿는 좋은 보수로서 인민 간의 친선이 두텁다고 표했습니다. 타이는 한계 중국의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중국과의 호혜 협력을 강화하며 립법기구 간의 왕래를 밀접히하여 타이와 중국 관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날 오전 타이 아누틴 총리는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용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1: 공업정보화부 관계자가 20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규모 이상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 보급률은 30%를 초과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은 400여 종에 달해 전 세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안위성 무호가도에서 많은 교통경찰 로봇이 도심의 주요 도로와 주요 교차로에서 상시적인 정상 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통경찰 로봇은 360도 파노라마 고화질 카메라, 밀리메터파 레이더, 레이다를 탑재하여 전방위적인 도로 상황 감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로봇 기업의 하붕 상무부총경리는 로봇이 다양한 표준화된 교통지휘 손짓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교차로의 교통지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여 가지 류형의 교통위반 행위를 포착하여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단말기 제품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제품이 점차 스마트 생태계에 융합되고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의 생활과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운영감시조정국 도청국장은 일부 인공지능 단말기 기업들이 유연한 시장 기재와 완벽한 산업체인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의 컴퓨터와 통신,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7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리유는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한 4,200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대형 모델

지능형 에이전트 응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지능형 계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컴퓨팅 파워 시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허브, 구역, 에지, 컴퓨팅 파워 시설의 협력 배치를 가속화하고 컴퓨팅 네트워크 일체화, 친환경 전력에 직접 연결, 전력망 부하 저장 등 기술 혁신 응용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의 하존 국장은 6월 말까지 5G 기지국이 510만 2천 개에 달했고 기가비트 네트워크 서비스 능력을 갖춘 10GPON 포트가 3,286만 개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통신망 계획 건설을 정보통신업 발전에 중점으로 삼아 스마트 경제와 스마트 사회의 요구에 맞는 기반시설 체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 대표가 보는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내몽골 자치구 호란시 락다그 사막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창밖의 녹색이 점차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구내에 가로세로 얽힌 개보들 모래마기가 잔모래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켰고 칸막이 사이사이로 새로 자란 초록의 목초들이 바람에 스쳐 고개를 숙입니다. 유엔 황막화 방지 공약 사무처와 인도, 페루, 케냐, 차드의 관련 기구 대표들이 최근 이 사막에 와서 현지의 개버들 플러스 혼합 파종 사막화 퇴치법을 료해했습니다. 개버들은 흩날리는 모래를 고정시키고 장마철에 빙초, 양초 등 토종 풀씨를 보충 파종함으로써 관목과 목초가 복합 식생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모식은 원가가 낮고 지속 가능합니다. 개버들은 모래를 고정시킨 후 사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목초는 5년 방목 금지가 지난 후 다시 합리하게 리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림업 초원 부문 직원의 소개를 듣고 나서 대표들의 주요 관심사는 더 이상 관목과 목초를 얼마나 심느냐가 아니라 해당 모식의 원가가 어떤지, 목축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관리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중국 사막 퇴치를 관찰하는 시각은 단순한 식물 피복의 회복에서 점차 생태와 생산, 생활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막은 퇴치해야 하고 초원은 푸르름을 유지해야 하며 목축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이는 대표들이 자주 논의하는 화제일 뿐만 아니라 신림골맹이 관철하는 발전 론리이기도 합니다. 목축민 하스바테르의 가정 목장에서는 양질 유구 양식, 다수확 목초 재배, 목초지 보호가 동일 경영 방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 등 목장에서는 또 다른 노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를테면 방목 금지, 보충 파종, 시비, 뿌리 자르기, 륜절 등 조치로 퇴화한 목초지를 복구시키는 동시에 목초 산업을 발전시켜 재해 방지와 가축 보호에 힘을 실어줍니다. 차드를 비롯한 전통적인 농목업 국가 대표들은 이 방법을 각별히 주목했습니다. 초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목축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그들이 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드의 토착 여성이며 인민협회 회장인 심두 이브라힘은 내몽골 자치구의 경험은 아프리카 사헬 지구에서 참조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조건에 적응되는 식물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목 방식을 추진하며 목축민의 주요 역할을 발휘한다면 기후 변화 대응의 탄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현지 주민들의 생계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심두 이브라힘 회장은 전통 경험과 과학 지식을 결부시키고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소득 내원을 창조한다면 생태 복구의 효과성과 경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목장과 산업 프로젝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표들은 사막 중심부의 생태 장부를 료해했을 뿐만 아니라 목축민 소득 증대의 민생 장부도 보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은 마유 가공, 승마 체험, 방목지 민박을 결부시켰고 치즈 문화산업단지에서는 원유 구입과 식품 가공으로 목축민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목장에서는 말 산업과 문화관광 사이의 융합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목축민들은 생태관리에서 산업 발전으로 확장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유엔 황막화 방지 공약 친선 대사인 리키 게일은 이곳에는 정책과 법규, 정부 행동으로 추진하는 관리가 있는 한편 목축민들이 참여하는 건의도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난 목축민들은 모두 가축을 잘 기르는 동시에 초원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0: 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국정이 다르고 생태 조건이 다르지만 토지 퇴화를 방지하고 초원을 보호하며 목축민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며칠간의 일정에서 각국 대표들은 살아 숨쉬는 환경 속에서 관리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은 각국 대표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실천적 노력은 생태 관광은 토지에 뿌리내리고 현지 민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어야만 진정으로 친환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박한 리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대표가 보는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도로를 잘 닦아 민생복지를 증진한 내몽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회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새시대 새노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은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현대화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목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입니다. 바로 사물의 발전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운한 안목을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 식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을 발표할 때나 인터뷰 자리에서 이 식구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빈곤했던

0: 나팔에서 정밀 가난 구제까지 약한 새가 먼저 날아서부터 산간지대와 연해 지역의 협력까지 지역균형 발전에서 착실한 공동부유 추진까지 눈앞의 난제들이 하나씩 극복되고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장원한 목표를 향해 계속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조여사회를 전면 실현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의 길에서 그 누구도 낙오해서는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공동부유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이 즐기는 전고를 해설하고 함께 배우며 그 사명과 책임을 터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석인인 북경사범대학 왕병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10년 동안 겪은 세 가지 대사를 정화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한 것이고 둘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셋째는 빈곤해탈 공략 초여사회 전면 실현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첫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화대지에서 초여사회를 전면 건설한 중요한 시각에 앞으로 공동부유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민 대중이 주목하는 초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광서를 시찰하면서 인민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있어 그 깊이와 범위, 난이도는 빈곤해탈 공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숨 돌리거나 발쉼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계속 노력하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부유라는 화제를 둘러싸고 공동부유란 무엇이고 공동부유를 왜 실현해야 하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세 개의 문제를 둘러싸고 교류하려 합니다. 먼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0: 中华民族千百年来民意劳止弃可小康的憧憬将变成现实这在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进程中具有里程碑意义
1: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단락의 연설은 습근평 총서기가 2020년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음역설 할애위에서 간 연설의 일부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시경 중에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식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에 깊은 천리는 늘 입에 올려도 새롭기만 합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를 잘 닦아 민생복지를 증진한 내몽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내 몽골 자치국 후커트시 실링골 남로에 사는 왕조는 집 앞 도로가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예전엔 이 길이 울퉁불퉁해서 걸을 때나 자전거를 탈 때마다 늘 조심해야 했지만 지금은 새로 아스팔트를 깔아서 이동도 편해졌고 마음도 훨씬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링골 거리처럼 남북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이 도로 외에도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후쿠오카시 신화대로, 비단의 길대로 등 도로들이 집중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누적 파손 아스팔트 포장 면적 2만 5천 평방미터와 인도 2만 4천 평방미터를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실질적으로 높였습니다. 평탄하고 원활한 도로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직결되는 민생 대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쿠오카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북방지역의 큰 계절적 온도차와 반복적인 도로 손상 특성을 고려해 계절별 전량, 유형별 보수라는 정밀관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저온과 해빙기의 미세균열이 확대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감압 아스팔트 등 신형 저온 보수 재료로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고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 후 침하로 인한 대규모 파손 구간에 열가소성 아스팔트 공법을 적용해 표준화된 굴착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도로 구조의 안전 기반을 다졌습니다. 도로 교통의 원활한 사업과 관련해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포장 파손, 교통 정체 등 민생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의 통증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도로 동행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발길을 더 안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훼손 도로에 대한 상시적 정비를 추진해 도시 교통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도시관리위원회를 주체로 도시운영관리봉사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각급 주택도시농촌건설부를 핵심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내몽골 자치구 도시정밀관리기준 등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대도시관리와 도시관리 1차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12345 정무봉사 한라인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회참여 채널을 넓혀 정부주도 다자참여 공동관리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관측, 정밀복구, 장기적 유지라는 폐쇄형 업무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훼손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막다른 길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로망의 단절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도시도로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방안을 발표하고 각 맹과시의 막다른 길과 막힌 도로, 미완성 도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과학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해 학교, 병원, 대형 주거단지 등 중점 구역의 막힌 도로 개통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동시에 요소 보장과 원천 관리를 강화해 주앙 재정 보조금 등을 적극 확보하고 발전 개혁, 재정, 자연 자원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해 사업 비준, 토지 보상 등 선행 절차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도로 건설의 산동시 제도를 엄격히 리행함으로써 도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천에서 막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내몽골 전역에서 61개의 막다른 도로가 정비되고 개통됐으며 총 길이는 약 40km에 달해 도시 도로망 체계가 부단히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내몽골 전역에서는 훼손된 도로 7,200여 곳을 복구했고 도로 관리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현지 시간으로 15일 0시경 지브롤터의 수석 대신인 파카르도와 에스파냐 국경 도시 라리네아의 시장인 프랑코가 류교 국경 양측에서 출발해 서로를 마주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국경선을 넘어 서로 만나 포옹했습니다. 박수와 노래 소리 속에서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도 이미 보초가 사라진 출입경 검사소를 지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멈춰서서 사진을 찍거나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 장면은 유럽 동맹과 영국이 14일 체결한 지브롤터 미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잠정 집행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협정에 따라 지브롤터와 에스파냐 사이 유로 국경의 일반 여권 심사는 취소되고 국경 격리 시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며 사람들의 왕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15일 정오 마지막 두꺼운 철책이 기준기에 의해 지면에서 들어 올려져 한 3기 이상 두 지역을 가로막았던 국경 울타리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현장에서 행사에 참석한 에스파냐 산체스 수상은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다면서 우리는 기회로 가득 찬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수상은 협정에 따라 에스파냐는 지브롤터 공항과 항구에서 쉥겐 국경 관리 책임을 수행할 것이고 비자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유럽 외부 국경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에스파냐에 거주하는 유럽 동맹 시민은 지브롤터에서 취업할 수 있다면서 협정은 국경 노동자들의 실업 보장, 명금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럽 동맹과 지브롤터 간의 관세 동맹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에스파냐 라리네아시에서 살면서 지브롤터에서 일하는 이반은 가족과 함께 이 순간을 목격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국경을 넘어 지브롤터 공항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반은 과거 퇴근 후 지브롤터에서 나올 때 국경에서 서류 검사를 기다리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고 밤 9시 혹은 10시가 돼서야 통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반과 같은 국제 노동자는 15,000명 이상에 달합니다. 2016년 영국 유럽 동맹 탈퇴 국민투표로 영국 영지 지브롤터도 유럽 동맹을 탈퇴하면서 본래 유럽 동맹 공동 법률 체계하에 있던 국경 취업과 인적 왕래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류 심사 대기 그리고 국경 통제의 불확실성은 지난 수년간 국경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반은 이제 철폐기 철거되고 국경에서 더 이상 일반적인 서류 심사를 요구하지 않기에 에스파냐 사람이든 지브롤터 주민이든 과거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20세기 초에 건설된 이 국경 철책은 지난 100여 년간 실제 생활이 서로 깊이 융합되어 있는 사회를 억지로 갈라놓았습니다. 영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진 주권 분쟁, 국경 양측의 인적 단절과 이동 제약은 모두 이 책으로 하여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국경은 여러 차례 폐쇄, 강화, 개방을 반복했지만 실체의 철책은 한 번도 철거되지 않았고 주권 분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주민들의 연계는 날로 밀접해졌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일 관광객, 국경 노동자, 국경 반대편 친인 방문 등 주민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현실적 수요의 추진으로 영국과 에스파냐는 점차 주권 분쟁과 국경 관리를 상대적으로 분리하고 국경의 질서 안정, 인적 이동의 편리화 등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협정의 잠정 시행이 시작됨에 따라 마침내 철책도 철거되었고 시민들의 통근길을 가로막던 장벽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비타민 D의 결핍은 과도한 자외선 차단 때문일까? 이러한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자외선 차단이 비타민 D 결핍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야외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과도한 자외선 차단은 비타민 D 부족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 비타민 D는 중요한 호르몬 전구체로 주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암과 기타 광 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만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 결핍은 단순히 과도한 자외선 차단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타민 D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네, 첫째, 비타민 D의 공급원은 햇빛뿐만 아니라 음식과 보충제도 포함됩니다.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식품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신체에 필요한 비타민 D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유전자, 대사 상태, 건강 상태도 비타민 D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비타민 D 합성은 나이, 피부색, 거주지역, 생활방식 등 요인에 영향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인의 피부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낮습니다. 피부색이 짙은 사람은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고위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햇빛을 받는 시간이 짧으며 장시간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도 햇빛에 노출될 기회가 적습니다. 종합해보면 비타민 D의 결핍의 원인은 다양한 바 단순히 과도한 자외선 차단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자외선 차단과 햇빛 노출의 균형을 유지하여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되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방법, 음식이나 보충제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이 이어서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코너에서는 길림성 영길시 북산가도 단영지역사회 당위원회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역사문화 코너에서는 과선리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플러스 코너에서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개혁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다원화한 자금 투입 기제를 구축하고 독창적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 비중을 늘리며 기업 연구 개발 준비금 제도를 수립하여 고위험 기초 연구와 고가치 기초 연구를 권장해야 합니다. 관건 범용 기술 혁신, 선단 선도 기술 혁신, 현대 공학 기술 혁신, 획기적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혁신이 조종형에서 독창형, 선도형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의 시장 수요, 통합적 혁신, 조직적 플랫폼 우세를 살리고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사용자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며 산업사슬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대중기업의 협동적 혁신협력기제를 보완하고 혁신연합체 업그레이드판을 형성하며 기초연구에서 산업화 응용으로 이르는 전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며 주주권, 리익 배당금 분배 등 다양한 형식의 중장기적 장려 제도를 령활하게 실시하고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한 부여를 다그쳐 추진하며 국가의 전략적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략적 과학자, 인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단체,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 장인, 고기능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우수 기업가 정신과 과학자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적극 포용하고 힘써 지원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당이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 사업을 영도하는 재반 제도를 보완하고 국유 경제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국유 경제 중대 전략 계획, 중요 방침 정책, 중대 결책 포체에 대한 최상위 설계, 통일적 조율, 전면적 추진, 실시 독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 간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행정 관여를 최대한 감소시켜 업무 수행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경영성 국유자산 출자인 제도와 집중통일감독관리 제도를 부단히 완비하고 조문화한 국유자산 감독관리 전담기구를 만들어 조문화, 체계화, 법지화, 효율화한 감독관리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경영성 국유자산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국유기업 현대회사 운영을 보완하고 국유기업이 회사 운영을 보완하는 과정에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제도 기제를 완비하며 혼합 소유제 기업의 당 건설 업무 기제를 혁신하고 리사회 건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외부 리사 평가 기제와 경료 및 제약 기제를 보완하고 세 가지 제도 계약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경리층 임원에 대한 임기 제도와 계약화 관리를 심도 있게 실행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시장화 기제에 따라 운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보다 정밀하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인 소득 분배 기제를 완비하고 국유기업의 로임 책정 기제 개혁을 심화하며 국유기업 각급 책임자와 근로보수, 수당금, 보조금 등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여 출자인에 대한 감독과 규율 검사 감찰 감독, 순시 감독, 심계 감독, 사회 감독 등 각종 감독 주체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촉진하며 국유 자산 감독 문책 기제를 완비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부단히 높이고 국유 자산의 류실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중요한 결책과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에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주요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는 바, 이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도 심오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여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제반 임무를 견결히 수행해야 합니다.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이고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는 필요한 전제이며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재산권은 소유자의 핵심이고 재산권 보호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운영의 초석입니다.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밀하고 이전이 원활한 현대 재산권 제도를 보완해야만이 각종 소유자 경제 조직과 국민의 재산권을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산과 재부에 대한 인민 대중의 안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신심을 증강하고 량완 시장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종 경영 주체의 창업 동력과 혁신 동력을 증강시키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접근은 경영 주체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이고 시장 접근 제도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개방되고 투명하며 규범화되고 질서가 있으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감독관리가 유력한 시장 접근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가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운용하여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만이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으며 경영 주체의 자주권을 구체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평 경쟁은 시장 경제의 핵심이고 공평 경쟁 제도는 자원 배분에서 효율의 최적화와 효익의 최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을 망라하는 공평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부의 노래.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이웃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 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성껏 봉사하고 있는 길림성 영길시 북산가도 단영지역사회 당위원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월 17일 단오절의 종지 향기가 영길시 북산가도 단영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 가득 퍼졌습니다. 과일이 가득 차려진 긴 탁자를 둘러싸고 여러 민족 주민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웃음꽃을 피우며 환호성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어져온 이 단오맞이 모임은 이웃이 곧 가족이라는 따뜻한 진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이 공약이 정말 효과를 보고 있다요.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이 공약이 정말 효과를 보고 있다요. 여러 민족은 서로 돕고 형제자매처럼 깊은 정을 쌓으며 한 가족처럼 지내자였습니다. 새 이웃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자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조선족 독거로인 김승숙과 한족 자매 고숙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체가 허약한 김승숙은 자녀와 떨어져 홀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숙춘은 김승숙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자주 나눠주었으며 물과 전기 요금을 내는 일도 적극 도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이 더욱 돈독해져 급기야 김승숙은 월급 통장까지 고숙춘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이웃 사이 믿음은 지역사회당위원회가 오랜 시간 노력하여 만들어낸 결실이라오. 김로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의 단영 지역사회는 정갈한 골목길과 웃음소리 가득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한족, 조선족, 회족, 만족을 비롯한 10개 민족의 이웃들이 함께 책을 읽고 일하고 명절을 경축하면서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2001년 지역사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도로는 울퉁불퉁했으며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었고 주민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맞서 전임석이 왕숙청은 반드시 새로운 면모를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도로 정비를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왕숙청은 해당 부문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방면에서 지지를 이끌어내 시공을 앞당겼습니다. 이후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녀는 발벗고 나서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보람으로 도로는 한결 평탄해졌고 쓰레기가 사라지고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오랫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옆에서 지켜만 보던 주민들도 차츰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역사회 각국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당위원회는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숙청 언니 작업실은 전임석이 왕숙청의 이름을 딴 분쟁 조정 브랜드로 오래된 난제들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 내 민방 아파트 5동과 6동이 준공되었지만 개발 업체가 서류 부족을 이유로 집문서 발급을 미루다가 결국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로 인해 102가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신수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석이 왕숙청은 지역사회당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리 접수했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꼼꼼히 조사하고 여러 부문과 협의하여 마침내 102가구의 집문서 발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지역사회당위원회에 가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당위원회는 당원 골간과 격자원, 법률자원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여러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단영 지역사회에 거주한 주민 흠민영은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역사회 사업 일꾼들은 24시간 전화로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사소한 문제에 즉시 달려갑니다. 이런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주민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당위원회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당위원회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격자원이 가족보다 먼저 달려가고 명절이면 여러 민족 이웃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가족처럼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역사회 당위원회는 이웃돕기, 민족단결 한가족, 한어와 조선어, 이중언어 교실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당원들이 구역을 나누어 책임지고 여러 민족 주민들과 소통하며 서로 돕도록 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일상의 방문과 인사 속에서 주민들 마음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단영 지역사회는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지역사회라는 영예를 두 차례나 받아놨으며

현재 여러 민족 대중들이 마치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당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지요. 74세 조선족 노당원 김옥수는 몸이 불편하지만 당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당위원회가 조직한 붉은 북산 이론 선전 강연단 덕분입니다. 선전 강연단은 관할 구역 내 단위의 당 사무 간부와 당원 골간을 모아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당원, 대중들을 위해서 온돌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강연을 통해 의료보험, 양로정책 등을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며 당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정말 좋구려. 김옥수는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웠습니다. 특수한 가성에도 따뜻한 손길이 닿습니다. 군인 아빠가 계시면 마치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도

부모가 외지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민들레 집을 설립했고 관할 구역 3개 공경 부대에서 군인 아빠, 군인 오빠를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영웅련대로 데려가 혁명전쟁 시기에 빛나는 역사를 돌아보고 영웅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대의 우수한 기풍을 몸소 가르쳐 아이들에게 애국심과 당에 대한 사랑, 자립자강의 품성을 키워줬습니다. 한편 독거 로인들에게는 군인 아들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로인들을 가족처럼 보살폈습니다. 연변 변방지대 전 하사 반장인 장진은 저희는 자주 어르신댁에 가서 집 청소를 돕고 지역사회 활동실에서 함께 모여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돕는 과정에 저희도 가족과 같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인들도 입을 모아 군인 아들이 오면 즐겁고 행복해진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군민 서로 간의 정리단영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단영 지역사회 당위원회 현임서기 정리는 동료들에게 전임서기가 다진 기초를 잊지 않고 더욱 세심하게 일을 추진합니다라고 자주 당부했습니다. 복도에 조명이 밝은지 독거 로인이 약을 제때 복용했는지 새로 이선 주민들의 등록은 마쳤는지 그녀는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기억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개수봉을 이온 단영 지역사회당위원회는 지금까지 200여 개 영예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벽에 걸린 상패나 영예 증서보다 주민들로부터 돌아오는 뜨거운 응답과 매년 이어지는 정교한 문안이 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과전비하입니다. 수박과, 밭전, 오야나무리, 아래하로 된 과전비하는 과전불람리, 리하부정관의 줄임말입니다. 네, 즉,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이신받을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 유래를 본다면 전국시대 제나라 유왕 때 일입니다. 네, 유왕이 즉위한 지 9년 안에 됐지만 간신 주파호가 국정을 제멋대로 운영해오던 탓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후궁 우희가 유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주파호는 속이 음흉한 사람이오니 그를 내치시고 북곽 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파호는 우희와 북곽 선생은 전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우희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를 믿게 된 유왕은 우희를 옥에 가두고 관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했지만 이미 주파호에게 매수된 관원은 억지로 죄를 꾸며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왕은 그 조사 방법이 리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왕이 우희를 불러 직접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일편단심으로 전하를 모신 지 10년이 되었사나 지금은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에 빠졌나이다. 신첩의 결백은 청천백일과 같사옵니다. 만약 신첩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수박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한 선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남에게 이신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과 신첩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누구 하나 변명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제 부덕의 조치입니다. 이제 신첩에게 죽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사오니 주파호와 같은 간심한은 내쳐주시옵소서. 유왕은 우희의 중심어린 호소를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유왕은 당장 주파호 일당을 잡아 죽이고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았습니다. 한편 구당서 류공구원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라 문종 황제가 광령이라는 관원을 운영 즉 오늘날의 섬서성 우현지방의 지방관으로 임명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적대는 사람들이 이는 광령이 두 딸을 대궐에 들여보냈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황제가 중직하고 직언을 선선치 않은 류공권에게 광민의 두 딸은 태후의 적절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입고란 것이지 짐과는 전혀 상관없노라고 하자 류공권은 참외밭이나 오야나무 밑에서 생기는 혐의를 어찌 모든 사람들이 리해할 수 있겠나이까 과전리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과전리하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쓰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의심받은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 네, 흔히들 인생은 뭐 있어 한방야른 말을 많이 합니다. 내게도 인생 대역전을 이룰 만한 한 방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한 방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복권 당첨을 이야기합니다. 네, 누구나 일하다가 피곤할 때면 한 방 터지면 내일부터 다 그만둔다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서 맞추어 보지만 네, 항상 다음날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꿈에 그리는 복권 당첨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복권이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려는 연구 결과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미국에서 거액의 상금을 받은 당첨자 21명을 대상으로 주변 이웃과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네, 놀랍게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네, 그것은 우리 뇌에 적응이라는 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리 큰 강도의 행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네, 제로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지털 장비를 초기화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적응이라는 것이 생길까? 네, 진화심리학자들은 생존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밥을 한 번 먹고 나서 그 행복감이 평생 간다면 다시는 밥을 안 먹을 테니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남녀 관계에서는 이별 후에도 첫사랑의 느낌이 지속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테니 짝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세도 생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행복한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도록 진화된 것입니다. 네, 그리우가 어찌 되었건 적응이라는 현상이 우리 뇌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네, 유명 행복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걸 네,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짓밟듯이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고 내일 찾아올지도 모르는 큰 한방의 행운을 쫓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한방이나 작은 한방이나 리셋되는 것은 다 똑같고 더 나아가서 큰 한방은 뇌내성을 만들어서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뇌 적응이라는 현상을 생각할 때 행복감을 지속시키는 최고의 전략은 네, 한방이 아닌 소소한 행복 이벤트들을 오늘과 내일로 쫙 늘어놓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행복으로 꽉 차겠습니다. 네, 산울림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곡이죠. 이 곡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재난 로맨스 영화 OST의 최고 걸작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송상을 수상했습니다. 편곡은 몽환적인 켈틱 퀴즈를 핵심 프렐류트로 삼고 부드러운 피아노 곡이 어울려서 애처롭고 아득한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잡으며 곡 중반에는 웅장한 관현악을 점진적으로 더해가며 감정을 단계별로 고조시키고 마무리에서는 다시 극소수의 악기 음색으로 돌아와서 완전한 감정의 순환 구조를 완성합니다. 곡 전체 선율을 매끄럽고 섬세하며 고세의 흐름이 절제되어 있고 셀린 디온의 가창은 층위가 뚜렷합니다. 주가는 부드럽고 내성적인 느낌인 반면 후렴구는 폭발적인 힘을 자아내며 길게 끄는 미성이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인터스텔라 星际 穿越의 삽입곡입니다. 네, 이 순수 기악 사운드 트랙은 전통적인 SF 영화의 차가운 전자음악 스타일을 뒤집었으며 100년 된 성당 파이프 오르간과 미니멀한 피아노를 핵심 악기로 삼아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청각적 질감을 구현했습니다. 피아노의 끊임없는 순환하는 가벼운 음형은 시간의 흐름과 차가 달리는 움직임을 묘사해 영화 속 옥수수밭 추격 장면과 어우러지면서 잘게 쪼개진 리듬에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영화 설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겁고 엄숙한 오르간 음색이 겹겹이 펼쳐지면서 신성하고 광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는 광활한 우주와 영원한 중력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이 사운드 트랙에는 복잡한 선율이나 전조가 없고 악기 음색의 중첩과 점점 강해지는 리듬만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데 미니멀한 편곡임에도 강력한 정서적 장력을 지닙니다. 음악은 하드코어한 우주 CF의 틀을 벗어나 아버지와 딸의 가족의 인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며 우주의 거대한 서사와 섬세한 인간의 온기를 어우러지게 하고 영화의 핵심 주제인 시간과 중력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주제를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영화 라라랜드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 최우수, 오리지널 송상을 모두 수상했으며 로맨틱한 뮤지컬 영화 OST의 고전 대표곡입니다. 장르는 재즈와 라이트 팝을 융합했고 편곡은 간결하고 깔끔하며 부드러운 피아노 반주를 기초로 한 섬세한 현악기를 곁들였습니다. 네, 템포는 느리고 나른한 느낌으로 로스앤젤레스 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남녀 듀엣의 목소리는 밝고 부드러우며 가창법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워서 화려한 기교를 사용하지 않고 영화 남녀 주인공이 꿈을 쫓으며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순수한 정서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선율은 부드럽고 여유로우며 따라 부르기가 쉽고 반복되는 선율 구간이 인상 포인트를 강화해 부드러움 속에서 희미한 아우슘이 깔려있습니다. 음악은 영화의 사랑과 꿈, 추구 두 가지 줄거리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도시 속 꿈꾸는 이들의 아름다운 기대를 묘사하는 동시에 꿈과 사랑을 모두 갖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내포했습니다.

네, 이 곡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주제곡입니다. 네, 이 세월을 넘나드는 명곡의 편곡은 네, 미니멀하고 소박하며 부드러운 피아노를 중심으로 미세한 현악기가 분위기를 깔아주고 템포는 느리고 고요하며 선율은 부드럽고 은은하며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네, 오드리 헵번의 가창은 부드럽고 소박하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듯 부르는데 네, 화려한 창법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러운 힐링의 질감을 담고 해서 곡 특유의 무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사와 선율은 완벽하게 어우러져 문리바라는 상징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 꿈, 먼 곳에 대한 동력을 노래하며 영화 주인공의 방황하고 막막한 마음, 안정적인 안식처를 갈망하는 인물 심경과 잘 맞닿았습니다. 네, 곡 전체는 부드러우면서도 희미한 섭섭함이 깔려서 도시의 화려하고 소음스러운 거칠에서 벗어내고 오직 순수함과 부드러움만 드러냅니다. 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영화의 주제를 완벽하게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로맨스와 이상을 표현하는 고전 음악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주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입경 관광의 번영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타이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타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 관광산업체계를 완비하고 관광 강국 건설을 다그쳐 관광산업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정신적 낙원을 구축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전시하며 문명 상호 답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와 편리한 정체, 기술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들이 잇따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입경 관광 발전의 새로운 열기를 다잡고 관광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광주 백운 국제공항에서 출입경 심사 경찰은 오스트랄리아 료행객 앤소니의 입경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지역을 료행한 적이 있는 앤소니는 중국의 통관 절차가 원활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출입경 절차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직원들은 기꺼이 남을 돕고 매우 친절합니다. 7월 20일 기준 백운 공항에

그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지역의 여행객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집니다. 백운 출입경 심사소 근무 발팀 팀장 리파는 우리는 통관 동선을 최적화하고 고봉 시간대 통로에 유연한 조정 기재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속 통관 인원 정보 수집과 등록 지점이 항구에 설치되어 한 지역에서 등록하면 전국에서 통행이 가능해져 외국인의 중국 방문 편의성, 체험감,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관광은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진선을 증진하는 달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관광은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상호 학습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취업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또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우리나라는 비자와 통관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며 디지털 관광 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들의 여행지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모송룡 부국장은 우리는 입경 무비자 정책을 최적화하고 출국 환급, 해외 모바일 결제 등 부대적인 봉사를 동시에 최적화하여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무비자로 입경한 외국인은 연인수로 178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는 50개국에 대해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29개국과 전면적으로 비자 면제를 실시했습니다.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의 적용 국가는 55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하부, 광서, 중경 등 7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외국인의 호텔, 외숙박 등록 온라인 봉사를 시행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정책법규사 림용승 사장은 시범 운영 이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숙박 등록이 더 편리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가이민국은 관리와 봉사를 동시에 중시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고 학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봉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에서 쇼핑도 즐깁니다. 비단, 차 등 전통 기념품부터 스마트 기기, 로봇, 장난감 등 기술 제품까지 쇼핑은 중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상무부는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문과 함께 출경 환급 조치 최적화를 통해 입경 소비를 확대할 때 관한 통제를 발표하여 여행객의 출경 환급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입경 소비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북경시 상무구 박학동 국장은 북경은 전국 최초로 전 도시 세금 환급 원스톱 처리 모델을 도입해 쇼핑 즉시 세금 환급, 전 도시 임의 환급을 실현하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 타지역 상호 인증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원클릭 스마트 세금 환급 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시작했으며 단일 처리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정책 조치들은 관광업의 더 좋은 빠른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수준 대외 개방을 굳건히 추진하는 생동한 그림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풍경에서 두터운 문화 저력까지 선진적인 기반 시설에서 장식이 안정적인 사회 환경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개방적이고 자신감으로 넘치며 문명하고 안전한 중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거대한 성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에스파냐조 관광객 페드로 고밀라는 모바일 지불의 편리함을 체험했습니다. 고밀라는 참대곰을 보고 사천 소부의 풍경을 관광하기 위해 특별히 사천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의 매점이나 관광구 상점에서 모두 외국인 카드 모바일 지불이 가능해 료객 식사 출행이 각별히 편리합니다. 많은 편리 정책으로 하여 우리의 출국 여행이 더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기는 전

0: 전망교획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관광에 국제적 영향력이 뚜렷이 제고되고 입국 관광 규모의 효과가 부단히 커지며 입국 관광객을 연인수로 1억 9천만 명에 도달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형상의 전시,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 촉진 면에서의 관광의 역할이 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관광의 가장 큰 관광객 내원국과 주요 목적지로 되었습니다. 향후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점 더 크게 열려 더 많은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각국의 인문교류, 문화융화, 민심상통의 새 국민을 힘써 개척함으로써 세계 문명의 백화원이 울긋불긋 생기발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봉사업 확대 및 품질 향상, 수망, 신형 전력망, 계산력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관망, 물류망 등 6개 네트워크의 계획 건설과 관련한 감독 검사 상황 보고를 듣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사회보장체계 최적화 관련 업무를 연구하고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봉사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분야별로 지원 정책을 완비화하며 다양한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성 봉사업은 과학기술 혁신과 가치 창출을 더욱 지원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하며 생활 봉사업은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여 인민 대중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6개 네트워크 계획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 업무에 맞춰 신속히 시행하며 자금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를 착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설과 사용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 기재와 같은 소프트 건설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운영 및 봉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제도적 약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관련 법률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해석을 가속화하며 관련 정책 조치를 완비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공급을 강화하고 권익 분배 개혁을 심화하며 정책 지원과 시장 봉사를 강화하고 전환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과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고급 복합형 응용형 인재 대우를 신속히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봉사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사회보장체계의 전체적인 협동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기재 혁신을 심화하고 다층적인 사회보장체계를 풍부하게 하며 영월한 취업 인원들의 사회보장

0: 사회보장체계의 적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플랫폼 기능을 완비화하고 정밀한 관리를 강화하며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보장 처리 봉사의 편리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심기 시정 작업을 전면적으로 잘 수행하고 심기에서 발견된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엄숙히 대하고 하나하나 과업을 나누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재정 세제 개혁을 심화하며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심기의 시정을 업무 개선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아 당정의 결정과 정책 조치가 더 잘 실행되고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하며 하반기 재반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른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0일 오전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타이 아누틴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양국 지도자들의 전략적인 인솔하에 중국과 타이의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쌍방 협력에 더욱 넓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총리 선생이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습근평 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타이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으며 타이와 전통적인 친선을 고양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여 각 분야의 상호 리익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타이와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품질의 1대1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 타이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결제와 자국 통화 결제 등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의 량완 성장세를 유지하고 산업의 상호 융합을 심화하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함께 공동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타이로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쌍방은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등 다국 범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이와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정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아누틴은 타이는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며 중국 측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경제무역, 농업, 상호련통, 인공지능,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며 아시안 중국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한편 타이 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촉진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총리는 무역, 농업, 세관, 국제범죄 퇴치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아누틴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오종룡이 상수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방문 기간 쌍방은 중국과 타이 운명 공동체 번영을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타이 정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앤디 버넘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영국 수상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과 세계 주요 경제체로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 각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안정성도 주입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상 선생과 함께 노력해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교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국과 영국 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더 잘 마련해 주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20일 오전 북경에서 타이 아누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조락지위원장은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타이 관계는 당면 역사

0: 비슷한 가장 좋은 시기에 조회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주 석범평 주석은 상해에서 아누틴 총리 선생을 접견함으로써 중국과 타이 관계의 더 아름다운 예를 위해 총사진을 그렸습니다. 중국은 타이와 함께 양국 주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실무 협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립법기구 간의 왕래를 강화하고 립법 감독 경험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하며 중국 타이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더 잘 마련해 줄 것입니다. 타이 국회가 의원을 파견해 중국에서 주최하게 될 아시안 국가 의원 연구 토론반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아누틴 총리는 타이와 중국은 서로 존중하고 믿는 좋은 보수로서 인민 간의 친선이 두텁다고 표했습니다. 타이는 한계 중국의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중국과의 호혜 협력을 강화하며 립법기구 간의 왕대를 밀접히하여 타이와 중국 관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날 오전 타이 아누틴 총리는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 용 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1: 공업정보화부 관계자가 20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규모 이상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 보급률은 30%를 초과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은 400여 종에 달해 전 세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안위성 무호가도에서 많은 교통경찰 로봇이 도심의 주요 도로와 주요 교차로에서 상시적인 정상 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통경찰 로봇은 360도 파노라마 고화질 카메라, 밀리메터파 레이더, 레이다를 탑재하여 전방위적인 도로 상황 감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로봇 기업의 하붕 상무부총경리는 로봇이 다양한 표준화된 교통지휘 손짓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교차로의 교통지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여 가지 류형의 교통위반 행위를 포착하여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단말기 제품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제품이 점차 스마트 생태계에 융합되고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의 생활과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운영감시조정국 도청국장은 일부 인공지능 단말기 기업들이 유연한 시장 기재와 완벽한 산업체인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의 컴퓨터와 통신,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7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리유는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한 4,200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대형 모델과 지능형 에이전트 응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지능형 계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컴퓨팅 파워 시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허브, 구역, 에지, 컴퓨팅 파워 시설의 협력 배치를 가속화하고 컴퓨팅 네트워크 일체화, 친환경 전력에 직접 연결, 전력망 부하 저장 등 기술 혁신 응용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의 하존 국장은 6월 말까지 5G 기지국이 510만 2천 개에 달했고 기가비트 네트워크 서비스 능력을 갖춘 10GPON 포트가 3,186만 개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통신망 계획 건설을 정보통신업 발전에 중점으로 삼아 스마트 경제와 스마트 사회의 요구에 맞는 기반시설 체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대표가 보는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내몽골 자치구 호란시 락다그 사막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창밖의 녹색이 점차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군에의 가로세로 얽힌 개보들 모래마기가 잔모래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켰고 칸막이 사이사이로 새로 자란 초록의 목초들이 바람에 스쳐 고개를 숙입니다. 유엔 황막화 방지 공약 사무처와 인도, 페루, 케냐, 차드의 관련 기구 대표들이 최근 이 사막에 와서 현지의 개버들 플러스 혼합 파종 사막화 퇴치법을 료해했습니다. 개버들은 흩날리는 모래를 고정시키고 장마철에 빙초, 양초 등 토종 풀씨를 보충 파종함으로써 관목과 목초가 복합 식생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모식은 원가가 낮고 지속 가능합니다. 개버들은 모래를 고정시킨 후 사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목초는 5년 방목 금지가 지난 후 다시 합리하게 리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림업 초원 부문 직원의 소개를 듣고 나서 대표들의 주요 관심사는 더 이상 관목과 목초를 얼마나 심느냐가 아니라 해당 모식의 원가가 어떤지, 목축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관리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중국 사막 퇴치를 관찰하는 시각은 단순한 식물 피복의 회복에서 점차 생태와 생산, 생활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막은 퇴치해야 하고 초원은 푸르름을 유지해야 하며 목축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이는 대표들이 자주 논의하는 화제일 뿐만 아니라 신림골맹이 관철하는 발전 론리이기도 합니다. 목축민 하스바테르의 가정 목장에서는 양질 유구 양식, 다수확 목초 재배, 목초지 보호가 동일 경영 방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 등 목장에서는 또 다른 노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를테면 방목 금지, 보충 파종, 시비, 뿌리 자르기, 륜절 등 조치로 퇴화한 목초지를 복구시키는 동시에 목초 산업을 발전시켜 재해 방지와 가축 보호에 힘을 실어줍니다. 차드를 비롯한 전통적인 농목업 국가 대표들은 이 방법을 각별히 주목했습니다. 초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목축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그들이 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드의 토착 여성이며 인민협회 회장인 심두 이브라힘은 내몽골 자치구의 경험은 아프리카 사헬 지구에서 참조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조건에 적응되는 식물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목 방식을 추진하며 목축민의 주요 역할을 발휘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탄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현지 주민들의 생계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심두 이브라힘 회장은 전통 경험과 과학 지식을 결부시키고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소득 내원을 창조한다면 생태 복구의 효과성과 경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목장과 산업 프로젝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표들은 사막 중심부의 생태 장부를 료해했을 뿐만 아니라 목축민 소득 증대의 민생 장부도 보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은 마유 가공, 승마 체험, 방목지 민박을 결부시켰고 치즈 문화산업단지에서는 원유 구입과 식품 가공으로 목축민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목장에서는 말 산업과 문화관광 사이의 융합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목축민들은 생태관리에서 산업발전으로 확장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유엔 황막화 방지 공약 친선 대사인 리키 게일은 이곳에는 정책과 법규, 정부 행동으로 추진하는 관리가 있는 한편 목축민들이 참여하는 건의도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난 목축민들은 모두 가축을 잘 기르는 동시에 초원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국정이 다르고 생태 조건이 다르지만 토지 퇴화를 방지하고 초원을 보호하며 목축민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며칠간의 일정에서 각국 대표들은 살아 숨쉬는 환경 속에서 관리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은 각국 대표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실천적 노력은 생태 관광은 토지에 뿌리내리고 현지 민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어야만 진정으로 친환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박한 리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대표가 보는 중국의 사막 퇴치와 목축업 발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도로를 잘 닦아 민생복지를 증진한 내몽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회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새시대 새노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은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현대화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목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입니다. 바로 사물의 발전을 대감에 있어서 반드시 장원한 안목을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 식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을 발표할 때나 인터뷰 자리에서 이 식구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빈곤 해탈에서 정밀 가난 구제까지 약한 새가 먼저 날아서부터 산간지대와 연해지역의 협력까지 지역균형 발전에서 착실한 공동부유 추진까지 눈앞의 난제들이 하나씩 극복되고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장원한 목표를 향해 계속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조여사회를 전면 실현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의 길에서 그 누구도 낙오해서는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공동부유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이 즐기는 전고를 해설하고 함께 배우며 그 사명과 책임을 터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석인인 북경사범대학 왕병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10년 동안 겪은 세 가지 대사를 정화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한 것이고 둘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셋째는 빈곤해탈 공략, 초여사회 전면 실현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첫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것입니다. 중화대지에서 초여사회를 전면 건설한 중요한 시각에 앞으로 공동부유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민 대중이 주목하는 초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광서를 시찰하면서 인민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있어 그 깊이와 범위, 난이도는 빈곤해탈 공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숨 돌리거나 발쉼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계속 노력하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부유라는 화제를 둘러싸고 공동부유란 무엇이고 공동부유를 왜 실현해야 하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세 개의 문제를 둘러싸고 교류하려 합니다. 먼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족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를 잘 닦아 민생복지를 증진한 내몽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내몽골 자치구 후커트시 실링골 남로에 사는 왕조는 집 앞 도로가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예전엔 이 길이 울퉁불퉁해서 걸을 때나 자전거를 탈 때마다 늘 조심해야 했지만 지금은 새로 아스팔트를 깔아서 이동도 편해졌고 마음도 훨씬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링골 거리처럼 남북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이 도로 외에도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후쿠오트시 신화대로, 비단의길대로 등 도로들이 집중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누적 파손 아스팔트 포장 면적 2만 5천 평방미터와 인도 2만 4천 평방미터를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실질적으로 높였습니다. 평탄하고 원활한 도로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직결되는 민생 대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쿠오트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북방지역의 큰 계절적 온도차와 반복적인 도로 손상 특성을 고려해 계절별 전량, 유형별 보수라는 정밀관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저온과 해빙기의 미세균열이 확대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감압 아스팔트 등 신형 저온 보수 재료로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고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 후 침하로 인한 대규모 파손 구간에 열가소성 아스팔트 공법을 적용해 표준화된 굴착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도로 구조의 안전 기반을 다졌습니다. 도로 교통의 원활한 사업과 관련해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포장 파손, 교통 정체 등 민생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의 통증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도로 동행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발길을 더 안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훼손 도로에 대한 상시적 정비를 추진해 도시 교통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도시관리위원회를 주체로 도시운영관리봉사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각급 주택도시농촌건설부를 핵심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내몽골 자치구 도시정밀관리기준 등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대도시관리와 도시관리 일체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12345 정무봉사 한라인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회참여 채널을 넓혀 정부주도 다자참여 공동관리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관측, 정밀 복구, 장기적 유지라는 폐쇄형 업무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훼손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막다른 길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로망의 단절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내몽골 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도시도로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방안을 발표하고 각 맹과시의 막다른 길과 막힌 도로, 미완성 도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과학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해 학교, 병원, 대형 주거단지 등 중점 구역의 막힌 도로 개통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동시에 요소 보장과 원천 관리를 강화해 중앙재정보조금 등을 적극 확보하고 발전개혁, 재정, 자연자원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해 사업 비준, 토지 보상 등 선행 절차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도로 건설의 산동시 제도를 엄격히 리행함으로써 도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천에서 막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내몽골 전역에서 61개의 막다른 도로가 정비되고 개통됐으며 총 길이는 약 40km에 달해 도시 도로망 체계가 부단히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내몽골 전역에서는 훼손된 도로 7,200여 곳을 복구했고 도로 관리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현지 시간으로 15일 0시경 지브롤터의 수석 대신인 파카르도와 에스파냐 국경 도시 라리네아의 시장인 프랑코가 류고 국경 양측에서 출발해 서로를 마주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국경선을 넘어 서로 만나 포옹했습니다. 박수와 노래 소리 속에서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도 이미 보초가 사라진 출입경 검사소를 지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멈춰 서서 사진을 찍거나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 장면은 유럽 동맹과 영국이 14일 체결한 지브롤터 미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잠정 집행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협정에 따라 지브롤터와 에스파냐 사이 유로 국경의 일반 여권 심사는 취소되고 국경 격리 시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며 사람들의 왕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15일 정오 마지막 두꺼운 철책이 기준기에 의해 지면에서 들어 올려져 한 3기 이상 두 지역을 가로막았던 국경 울타리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현장에서 행사에 참석한 에스파냐 산체스 수상은 유럽 대륙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다면서 우리는 기회로 가득 찬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수상은 협정에 따라 에스파냐는 지브롤터 공항과 항구에

300명 이상에 달합니다. 2016년 영국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로 영국 영지 지브롤터도 유럽 동맹을 탈퇴하면서 본래 유럽 동맹 공동 법률 체계 하에 있던 국경 취업과 인적 왕래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류 심사, 대기 그리고 국경 통제의 불확실성은 지난 수년간 국경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반은 이제 철폐기 철거되고 국경에서 더 이상 일반적인 서류 심사를 요구하지 않기에 에스파냐 사람이든 지브롤터 주민이든 과거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20세기 초에 건설된 이 국경 철책은 지난 100여 년간 실제 생활이 서로 깊이 융합되어 있는 사회를 억지로 갈라놓았습니다. 영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진 주권 분쟁, 국경 양측의 인적 단절과 이동 제약은 모두 이 책으로 하여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국경은 여러 차례 폐쇄, 강화, 개방을 반복했지만 실체의 철책은 한 번도 철거되지 않았고 주권 분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주민들의 연계는 날로 밀접해졌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일 관광객, 국경 노동자, 국경 반대편 신임 방문 등 주민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현실적 수요의 추진으로 영국과 에스파냐는 점차 주권 분쟁과 국경 관리를 상대적으로 분리하고 국경의 질서 안정, 인적 이동의 편리화 등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협정의 잠정 시행이 시작됨에 따라 마침내 철책도 철거되었고 시민들의 통근길을 가로막던 장벽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비타민 D의 결핍은 과도한 자외선 차단 때문일까? 이러한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자외선 차단이 비타민 D 결핍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야외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과도한 자외선 차단은 비타민 D 부족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D는 중요한 호르몬 전구체로 주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암과 기타 광 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만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 결핍은 단순히 과도한 자외선 차단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타민 D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네, 첫째, 비타민 D의 공급원은 햇빛뿐만 아니라 음식과 보충제도 포함됩니다.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식품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신체에 필요한 비타민 D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유전자, 대사 상태, 건강 상태도 비타민 D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비타민 D 합성은 나이, 피부색, 거주지역, 생활방식 등 요인에 영향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인의 피부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낮습니다. 피부색이 짙은 사람은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고위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햇빛을 받는 시간이 짧으며 장시간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도 햇빛에 노출될 기회가 적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비타민 D의 결핍의 원인은 다양한 바 단순히 과도한 자외선 차단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자외선 차단과 햇빛 노출의 균형을 유지하여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되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방법, 네, 음식이나 보충제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이 이어서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코너에서는 길림성 영길시 북산가도 단양지역사회 당위원회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과선 리하이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개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다원화한 자금 투입 기제를 구축하고 독창적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 비중을 늘리며 기업 연구 개발 준비금 제도를 수립하여 고위험 기초 연구와 고가치 기초 연구를 권장해야 합니다. 관건 범용 기술 혁신, 선단 선도 기술 혁신, 현대 공학 기술 혁신, 획기적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혁신이 조종형에서 독창형, 선도형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의 시장 수요, 통합적 혁신, 조직적 플랫폼 우세를 살리고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사용자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며 산업사슬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대중기업의 협동적 혁신협력 기제를 보완하고 혁신연합체 업그레이드판을 형성하며 기초연구에서 산업화 응용으로 이르는 전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며 주주권, 리익 배당금 분배 등 다양한 형식의 중장기적 장려 제도를 령활하게 실시하고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한 부여를 다그쳐 추진하며 국가의 전략적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략적 과학자, 인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단체,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 장인, 고기능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우수 기업가 정신과 과학자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적극 포용하고 힘써 지원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당이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 사업을 영도하는 재반 제도를 보완하고 고교 경제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국유경제 중대전략계획, 중요방침정책, 중대결책포체에 대한 최상위설계, 통일적 조율, 전면적 추진, 실시 독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 간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행정 관여를 최대한 감소시켜 업무 수행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경영성 국유자산 출자인 제도와 집중통일감독관리 제도를 부단히 완비하고 조문화한 국유자산 감독관리 전담기구를 만들어 조문화, 체계화, 법지화, 효율화한 감독관리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경영성 국유자산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국유기업 현대 회사 운영을 보완하고 국유기업이 회사 운영을 보완하는 과정에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제도 기제를 완비하며 혼합 소유제 기업의 당 건설 업무 기제를 혁신하고 리사회 건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외부 리사 평가 기제와 경료 및 제약 기제를 보완하고 세 가지 제도 계약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경리층 임원에 대한 임기 제도와 계약화 관리를 심도 있게 실행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시장화 기제에 따라 운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보다 정밀하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인 소득 분배 기제를 완비하고 국유기업의 로임 책정 기제 개혁을 심화하며 국유기업 각급 책임자와 근로보수, 수당금, 보조금 등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여 출자인에 대한 감독과 규율 검사 감찰 감독, 순시 감독, 심계 감독, 사회 감독 등 각종 감독 주체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촉진하며 국유 자산 감독 문책 기제를 완비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부단히 높이고 국유 자산의 류실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중요한 결책과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에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주요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는 바, 이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여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하는 제반 임무를 견결히 수행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이고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는 필요한 전제이며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재산권은 소유주의 핵심이고 재산권 보호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운영의 초석입니다.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밀하고 이전이 원활한 현대 재산권 제도를 보완해야만이

0: 각종 소유재 경제 조직과 국민의 재산권을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산과 재부에 대한 인민 대중의 안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신심을 증강하고 량완 시장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종 경영 주체의 창업 동력과 혁신 동력을 증강시키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접근은 경영 주체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이고 시장 접근 제도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개방되고 투명하며 규범화되고 질서가 있으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감독관리가 유력한 시장 접근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가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운용하여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만이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으며 경영 주체의 자주권을 구체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의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평 경쟁은 시장 경제의 핵심이고 공평 경쟁 제도는 자원 배분에서 효율의 최적화와 효익의 최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을 망라하는 공평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부의 노래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이웃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말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 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 기층 당 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성껏 봉사하고 있는 길림성 영길시 북산가도 단영지역사회 당위원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월 17일 단오절의 종지 향기가 영길시 북산가도 단영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 가득 퍼졌습니다. 과일이 가득 차려진 긴 탁자를 둘러싸고 여러 민족 주민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웃음꽃을 피우며 환호성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어져온 이 단오맞이 모임은 이웃이 곧 가

퇴직 보당원 김로인은 벽에 걸린 한화와 조선어로 쓰인 주민 공약을 가리키며 새로 이선 이웃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이 공약 중 한 조항은 여러 민족은 서로 돕고 형제 자매처럼 깊은 정을 쌓으며 한 가족처럼 지내자였습니다. 새 이웃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자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조선족 독거로인 김승숙과 한족 자매 고숙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체가 허약한 김승숙은 자녀와 떨어져 홀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숙춘은 김승숙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자주 나눠주었으며 물과 전기 요금을 내는 일도 적극 도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이 더욱 돈독해져 급기야 김승숙은 월급 통장까지 고숙춘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이웃 사이 믿음은 지역사회당위원회가 오랜 시간 노력하여 만들어낸 결실이라오. 김로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의 단영 지역사회는 정갈한 골목길과 웃음소리 가득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한족, 조선족, 회족, 만족을 비롯한 10개 민족의 이웃들이 함께 책을 읽고 일하고 명절을 경축하면서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2001년 지역사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도로는 울퉁불퉁했으며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었고 주민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맞서 전임서기 왕숙청은 반드시 새로운 면모를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브랜드로 오래된 난제들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 내 민방 아파트 5동과 6동이 준공되었지만 개발업체가 서류 부족을 이유로 집문서 발급을 미루다가 결국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로 인해 102가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신수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석이 왕숙청은 지역사회당규원회 간부들과 함께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리 접수했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꼼꼼히 조사하고 여러 부문과 협의하여 마침내 102가구의 집문서 발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지역사회당규원회에 가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당규원회는 당원 골간과 격자원, 법률자원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여러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단영 지역사회에 거주한 주민 흠민영은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역사회 사업 일꾼들은 24시간 전화로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사소한 문제에 즉시 달려갑니다. 이런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주민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당규원회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당규원회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격자원이 가족보다 먼저 달려가고 명절이면 여러 민족 이웃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가족처럼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역사회당규원회는 이웃돕기, 민족단결 한가족, 한어와 조선어, 이중언어 교실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당원들이 구역을 나누어 책임지고 여러 민족 주민들과 소통하며 서로 돕도록 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일상의 방문과 인사 속에서 주민들 마음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단영 지역사회는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지역사회라는 영예를 두 차례나 받아놨으며 현재 여러 민족 대중들이 마치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당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지요. 74세 조선족 로당원 김옥수는 몸이 불편하지만 당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당위원회가 조직한 붉은 북산 이론 선전 강연단 덕분입니다. 선전 강연단은 관할 구역 내 단위의 당 사무 간부와 당원 골간을 모아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당원 대중들을 위해서 온돌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강연을 통해 의료보험, 양로정책 등을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며 당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정말 좋구려. 김옥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특수한 가성에도 따뜻한 손길이 닿습니다. 군인 아빠가 계시면 마치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도 꼼꼼히 가르쳐줍니다. 관할 구역 내 유재 아동 김연장의 고백은 지역사회당위원회 간부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역사회당위원회는 부모가 외지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민들레 집을 설립했고 관할 구역 3개 군경부대에서 군인 아빠, 군인 오빠를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영웅련대로 데려가 혁명전쟁 시기에 빛나는 역사를 돌아보고 영웅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대 우수한 기풍을 몸소 가르쳐 아이들에게 애국심과 당에 대한 사랑, 자립자강의 품성을 키워줬습니다. 한편 독거 로인들에게는 군인 아들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로인들을 가족처럼 보살폈습니다. 연변 변방지대 전 하사 반장인 장진은 저희는 자주 어르신 댁에 가서 집 청소를 돕고 지역사회 활동실에서 함께 모여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돕는 과정에 저희도 가족과 같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인들도 입을 모아 군인 아들이 오면 즐겁고 행복해진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군민 서로 간의 정리 단영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단영 지역사회 당위원회 현임석이 정리는 동료들에게 전임석이가 다진 기초를 잊지 않고 더욱 세심하게 일을 추진합니다라고 자주 당부했습니다. 복도에 조명이 밝은지 독거 로인이 약을 제때 복용했는지 새로 이선 주민들의 등록은 마쳤는지 그녀는
작은 일 하나하나

때까지 기억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개수봉을 이어온 단영지역사회당위원회는 지금까지 200여개 영예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벽에 걸린 상패나 영예 증서보다 주민들로부터 돌아오는 뜨거운 응답과 매년 이어지는 정교한 문안이 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과전비하입니다. 수박과, 밭전, 오야나무리, 아래하로 된 과전비하는 과전불람리, 리하부정관의 줄임말입니다. 네, 즉,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이신받을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 유래를 본다면 전국시대 제나라 유왕 때 일입니다. 네, 유왕이 즉위한 지 9년 안에 됐지만 간신 주파후가 국정을 제멋대로 운영해오던 탓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후궁 우희가 유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주파호는 속이 음흉한 사람이오니 그를 내치시고 북곽 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파호는 우희와 북곽 선생은 전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우희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를 믿게 된 유왕은 우희를 옥에 가두고 권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했지만 이미 주파호에게 매수된 권원은 억지로 죄를 꾸며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왕은 그 조사 방법이 리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왕이 우희를 불러 직접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일편단심으로 전하를 모신 지 10년이 되었사나 지금은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에 빠졌나이다. 신첩의 결백은 청천백일과 같사옵니다. 만약 신첩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수박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한 선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과 신첩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누구 하나 변명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제 부덕의 조치입니다. 이제 신첩에게 죽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사오니 주파호와 같은 간심한은 내쳐주시옵소서. 유왕은 우희의 충심어린 호소를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유왕은 당장 주파호 일당을 잡아 죽이고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았습니다. 한편 구당서 류공구원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라 문종 황제가 광령이라는 관원을 운영, 즉 오늘날의 섬서성 우현지방의 지방관으로 임명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적대는 사람들이 이는 광령이 두 딸을 대궐에 들여보냈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황제가 중직하고 직언을 선섬치 않은 류공군에게 광민의 두 딸은 태후의 적절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입고란 것이지 짐과는 전혀 상관없노라고 하자 류공군은 참외밭이나 오야나무 밑에서 생기는 혐의를 어찌 모든 사람들이 리해할 수 있겠나이까 과전리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과전리하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의심받은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 네, 흔히들 인생은 뭐 있어 한방 야른 말을 많이 합니다.

내게도 인생 대역전을 이룰 만한 한 방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한 방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복권 당첨을 이야기합니다. 내 누구나 일하다가 피곤할 때면 한 방 터지면 내일부터 다 그만둔다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서 맞추어 보지만 항상 다음날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꿈에 그리는 복권 당첨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복권이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는 연구 결과일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거액의 상금을 받은 당첨자 21명을 대상으로 주변 이웃과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뇌에 적응이라는 기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강도의 행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제로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지털 장비를 초기화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적응이라는 것이 생길까? 진화심리학자들은 생존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밥을 한 번 먹고 나서 그 행복감이 평생 간다면 다시는 밥을 안 먹을 테니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이별 후에도 첫사랑의 느낌이 지속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테니 짝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새도 생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행복한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도록 진화된 것입니다. 그리우가 어찌 되었건 적응이라는 현상이 우리 뇌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유명 행복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짓밟듯이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고 내일 찾아올지도 모르는 큰 한방의 행운을 쫓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한방이나 작은 한방이나 리셋되는 것은 다 똑같고 더 나아가서 큰 한방은 뇌내성을 만들어서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뇌 적응이라는 현상을 생각할 때 행복감을 지속시키는 최고의 전략은 내 한방이 아닌 소소한 행복 이벤트들을 오늘과 내일로 쫙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행복으로 꽉 차겠습니다. 산울림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익숙한 곡이죠. 네, 이 곡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재난 로맨스 영화 OST의 최고 걸작으로 네,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송상을 수상했습니다. 편곡은 몽환적인 켈틱 퀴즈를 핵심 프렐류트로 삼고 부드러운 피아노 곡이 어울려서 애처롭고 아득한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잡으며 곡 중반에는 웅장한 관현악을 점진적으로 더해가며 감정을 단계별로 고조시키고 마무리에서는 다시 극소수의 악기 음색으로 돌아와서 완전한 감정의 순환 구조를 완성합니다. 곡 전체 선율을 매끄럽고 섬세하며 고서의 흐름이 절제되어 있고 셀린 디온의 가창은 청유가 뚜렷합니다. 주가는 부드럽고 내성적인 느낌인 반면 후렴구는 폭발적인 힘을 자아내며 길게 끄는 미성이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星际 穿越의 삽입곡입니다. 네, 이순수 기악 사운드 트랙은 전통적인 SF 영화의 차가운 전자 음악 스타일을 뒤집었으며 100년 된 성당 파이프 오르간과 미니멀한 피아노를 핵심 악기로 삼아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청각적 질감을 구현했습니다. 피아노의 끊임없는 순환하는 가벼운 음형은 시간의 흐름과 차가 달리는 움직임을 묘사해 영화 속 옥수수밭 추격 장면과 어우러지면서 잘게 쪼개진 리듬에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영화 설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겁고 엄숙한 오르간 음색이 겹겹이 펼쳐지면서 신성하고 광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는 광활한 우주와 영원한 중력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이 사운드 트랙에는 복잡한 선율이나 전조가 없고 악기 음색의 중첩과 점점 강해지는 리듬만으로 감성을 고조시키는데 미니멀한 편곡임에도 강력한 정서적 장력을 지닙니다. 음악은 하드코어한 우주 CF의 틀을 벗어나 아버지와 딸의 가족의 인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며 우주의 거대한 서사와 섬세한 인간의 온기를 어우러지게 하고 영화의 핵심 주제인 시간과 중력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주제를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영화 라라랜드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 최우수, 오리지널 송상을 모두 수상했으며 로맨틱한 뮤지컬 영화 OST의 고전 대표곡입니다. 장르는 재즈와 라이트 팝을 융합했고 편곡은 간결하고 깔끔하며 부드러운 피아노 반주를 기초로 한 섬세한 현악기를 곁들였습니다. 네, 템포는 느리고 나른한 느낌으로 로스앤젤레스 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남녀 듀엣의 목소리는 밝고 부드러우며 가창법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워서 화려한 기교를 사용하지 않고 영화 남녀 주인공이 꿈을 쫓으며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순수한 정서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선율은 부드럽고

여유로우며 따라 부르기가 쉽고 반복되는 선율 구간이 인상 포인트를 강화해 부드러움 속에서 희미한 아웃숨이 깔려있습니다. 음악은 영화의 사랑과 꿈, 추구 두 가지 줄거리에 완벽하게 올리며 도시 속 꿈꾸는 이들의 아름다운 기대를 묘사하는 동시에 꿈과 사랑을 모두 갖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내포했습니다.

네, 이 곡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주제곡입니다. 네, 이 세월을 넘나드는 명곡의 편곡은 네, 미니멀하고 소박하며 부드러운 피아노를 중심으로 미세한 현악기가 분위기를 깔아주고 템포는 느리고 고요하며 선율은 부드럽고 은은하며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네, 오드리 헵번의 가창은 부드럽고 소박하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듯 부르는데 네, 화려한 창법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러운 힐링의 질감을 담고 해서 곡 특유의

육체는 부드러우면서도 희미한 섭섭함이 깔려서 도시에 화려하고 소음스러운 거칠에서 벗어내고 오직 순수함과 부드러움만 드러냅니다. 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영화의 주제를 완벽하게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로맨스와 이상을 표현하는 고전 음악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다주 이세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는 주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총국형 코너에서는 고성 감주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화물차 운전사의 작은 손이 이 같은 제목으로 4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은인을 찾아 나선 류창룡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사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2: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는 주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정석위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는 공업의 식량이고 국민 경제의 명맥이고 민생 개선의 보장이며 인류 문명 진보의 물질적 토대와 동력 원천이자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주전장입니다.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해주고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정석위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0: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해 네 가지 혁명, 한 가지 협력이라는 에너지 안보 관련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즉, 에너지 소비 혁명, 에너지 공급 혁명, 에너지 기술 혁명, 에너지 체제 혁명을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급 주도권이 우리의 손에 확고히 장악되도록 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끊임없이 국제 경제 체계에 융합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환경과 에너지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너지 수급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에너지 발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추세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의 국책이자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국내에 입각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다원적으로 보장하며 비축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진흥의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계획하여 건설하고 수력 발전 개발과 생태 보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적극 발전시키고 에너지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능력과 에너지 관련 위험 관리 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을 강화하고 석유,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강도와 매장량 및 생산 능력 확보 강도를 높이며 석탄 등 화석 에너지의 청정화 이용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안전을 실현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실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소비 혁명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존 에너지 자원 상황은 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자원이 부족하고 천연가스 자원이 적은 것이며 선립 후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출로입니다. 에너지 소모 총량과 소모율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해 탄소 배출 총량 및 배출 강도 이중 통제 제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산업 구조 조정, 오염 정비, 생태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앞세우는 방침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적 및 집약적 이용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재반 분야와 각 단위에 일관시키며 근검 절약하는 에너지 소비 관념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공급 혁명을 추진하여 다원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반드시 신에너지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대체하는 데 기초하여 전통에너지를 점차 퇴출시켜야 합니다.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고 빛에너지, 교소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질서있게 적극 발전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석탄 석유화 및 가스화 전략기지에 대한 계획과 배치, 관리와 통제를 잘해야 합니다. 에너지 응급체계 및 응급능력 건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국내외 다원화 에너지 공급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등 다축 구동에 의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산업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목표 및 임무 추진 시간표에 입각하고 국제에너지기술혁명이 새로운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녹색 저탄소 생산을 방향으로 에너지 기술과 현대 정보, 신소재와 선진적인 제조 기술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며 기술혁신, 산업혁신, 상업 모델 혁신을 류별로 추진하고 산업 사슬을 연장시키며 아울러 기타 분야의 첨단 기술과 밀접히 결부시켜 에너지 기술 및 그 관련 산업을 우리나라의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체제 혁명을 추진해 에너지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궤도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개혁을 뒤틈없이 추진하여 효과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장 구조와 시장 체계를 구축하고 주로 시장에 의하여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는 기제를 구축하며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감독 관리 방식을 전환시키고 에너지 법치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도관망 운영 기제 개혁을 추진하여 상류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경로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공급하고 중류에서는 통일된 도관망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운송하며 하류에서는 판매 시장이 충분히 경쟁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시장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방위적인 국제협력을 강화해 개방 조건하에서의 에너지 안보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로 국내에 입각하는 전제하에 에너지 생산, 소비 혁명과 관련되는 제반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 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리한 여건은 이용하는 한편 불리한 것은 피하며 석유 전략적 비축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비일반 에너지를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대일로에 의한 에너지 협력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석유, 천연가스의 수입 원천을 다차원적으로 확대하며 전략적 통로와 관건적 고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1: 네, 텅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와 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101번째 송나라 고송이자 홍색의 도시인 감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주를 감돌아 흐르는 장강과 공강, 감강이 고송에 감강의 첫 도시 미명을 부여하고 감주에서 손잡은 모이산 산맥과 남룡산맥, 나로산 산맥은 이 고송에 수려한 산의 도시 칭호를 수여합니다. 강수성 남부에 위치한 감주는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고송이자 동쪽으로 복건과 연결되고 남쪽으로 광동과 이웃하며 서쪽으로 호남, 북쪽으로 기란과 나란히 하는 요충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한 때인 기원전 201년 관용이 강남을 평정하고 이곳에 감주 최초의 행정지인 감효원을 두었습니다. 진과 남북조 때에는 남강군의 관할에 있었으며 수나라 때 건조에 속했습니다. 공경할 건자와 호랑이 호자가 비슷한 강교로 감주는 호도성이라 부릅니다. 남수

홍대인 1153년 건주를 감주로 개명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송나라 때 감강을 거슬러 올라가 공강을 거쳐 모의사를 넘어 복군으로 진입하는 교통로가 개척되어 감주는 동남부에서 장강과 주강, 민강 등 3대 수계의 교통흡으로 구성했습니다. 송나라 때 감주성은 경제가 번창했고 그에 따라 도시 건설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050년대에 감주, 지주, 공종하니 5대 때의 중축에 이어 웅장한 규모의 성벽 축조를 시작했습니다. 1060년대에는 감주성 안에 배수로인 복수구를 파고 수문을 만들며 감주성의 완벽한 지하 배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또 장강과 공강에 소하와 동하, 남하 등 세 개의 부교를 놓았습니다. 송나라 때 감주에 많은 명소들도 조성해 송나라 고성 감주는 전문가들로부터 송성 박물관이라 불리며 오늘날도 감주에는 송대 사고라 불리우는 송나라 성벽과 송나라 석굴, 송나라 부교, 송나라 도요가 남아있습니다. 송나라 때인 1049년부터 1054년에 촉조된 감주 성벽은 동쪽으로 공강을 마주하고 서쪽으로 장강, 북쪽으로 감강과 이웃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벽은 길이가 3,664m에 달하며 심히 장관입니다.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송나라 성벽인 감주호성의 성벽은 촉조 시간이 명문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고 다른 고성에서 보기 드물게 성벽 위에 촉조한 포성 두 개도 완전하게 보존됐습니다. 감주성 동북쪽의 송나라 성벽에 조성된 포성 중 하나인 팔경대는 최초의 북송 때인 1056년부터 1063년에 공자의 제46대 손인 공종한에 의해 축조된 감주 고성의 심벌입니다. 높은 성벽에 자리 잡은 팔경대는 3층으로 된 루각이며 귀퉁이가 건뜻 들린 예술은 지붕으로 하고 대들보와 기둥에는 벽화와 조각이 즐비합니다. 붉은 기둥에 푸른 귀화를 얹은 팔경대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경주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강서 최대의 석굴의 군락인 통천암은 강남의 제일 석굴이라 불립니다. 고부교는 감주의 아름다운 명소 중의 하나이며 3대 부교 중 건춘문 선밖에 위치한 부교가 가장 대표입니다. 남송 때 축조된 이 부교는 길이가 400m이고 100개의 작은 배로 연결됐습니다. 쪽배 3개를 한 세트씩 연결시킨 후 로프로 33세트의 쪽배를 연결해서 양쪽의 강기슬게 고정시켰습니다. 감주의 부교는 예로부터 옛 부교의 구름이 거늘고 야방의 정자에서 고금을 논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풍부한 역사 유적을 보유한 감주는 중국혁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중국혁명의 선구자들은 승리를 기반으로 강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첫 중앙인민정부인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림시 중앙정부를 세워 정권 건설의 위대한 시작을 열었습니다. 중국 홍군의 2만 5천리 장정도 감주의 서금과 홍국등지에서 시작돼 중국 공산당은 6년 연연의 시간을 동안 감주의 남부에서 정권 수립과 문화 건설, 법제 건설, 군대 건설을 이끌면서 이곳에 풍부한 혁명 유산을 남겼습니다. 감주는 객가인들의 주된 집거지이기도 하며 따라서 객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인 위옥은 감주의 또 다른 명소입니다. 400여 년 전에 건설된 위옥들은 사당과 가옥, 보루를 통합한 건물로 방어 기능도 갖춥니다. 건물과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방어 기능을 갖춘 배옥, 높고 두툰 담벽을 쌓아 침입을 막는 토루와 함께 객가인 건물의 3대 양식이 되는

3-4층 높이로 쌓고 뇌귀퉁이에 토치가를 쌓았습니다. 위옥은 외벽만 두터운 것이 아니라 출입문과 바깥쪽을 향한 창문 모두가 방어 기능을 갖추기 위해 두껍게 조성되었습니다. 위옥의 내부에는 오물을 파고 식량과 땔감을 저장하는 공간을 두었으며 배수로도 조성했습니다. 감주의 객가인들은 오늘날까지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온치를 보유하는 객가인 고유의 방언을 사용하며 또 미묘한 고대 객가인들의 노래도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래와 채색 등 무용을 통합한 객가인의 연구 최다희와 요관력사를 자랑하는 다도를 비롯하여 독특하고 요관 풍속도 지금까지 유지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물차 운전사의 작은 손이 이 같은 제목으로 43년 동안 은인을 찾아 나선 류창룡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산동성에 거주하는 도민산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무려 43년 동안 도민산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문객은 산동성 리니시 인하년 출신의 류창룡입니다. 1983년 당시 15세였던 류창룡은 하남성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한 화물차 운전사가 그를 태워주었고 찐빵을 사 먹으라며 30전을 건네주었으며 하차할 때는 다시 3원이 넘는 료비까지 주어주었습니다. 류창룡은 운전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화물차 문에 적혀 있던 회사 이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3년이 지난 올해 4월 말 그 단 하나의 단서를 바탕으로 마침내 당시 자신을 도와준

적힌 화물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사는 료창룡을 차에 태워주었고 며칠째 굶을 따는 사실을 알고는 30전을 건네며 음식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료창룡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운전사가 밥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며칠째 굶었다고 하자 그렇게 큰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나며 30전을 주셨습니다. 당시 큰 찐빵 하나가 5전이었는데 부추와 당면이 들어간 찐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류창룡은 찐빵 한 개를 사고 나머지는 혹시 길에서 필요할까봐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화물차는 그를 리니 부근까지 태워주었습니다. 하차하기 전 도민상과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 3원이 넘는 료비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던 료창룡에게 그 돈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희망이었습니다. 료창룡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났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에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까지 했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큰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료창룡은 당시 운전사의 이름을 미처 묻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화물차 문에 적혀있던 탄청현 기전회사라는 글자뿐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는 이 단 하나의 단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산동성에서 동북지역으로 가 탄광에서 일하기도 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은인을 찾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했고 사람을 찾아주는 방송국에도 연락했지만 단서가 너무 적어 찾지 못했습니다. 류창룡은 당시는 어려서 차량 번호는 보지 못했고 차 문에 적힌 탄청현 기전회사라는 글자만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그는 다시 한번 찾기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옛 회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 전의 일인데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상황이어서 담당자들도 처음에는 매우 난감해했습니다. 확인 결과 탄청현 기존 회사는 실제 존재했던 회사였지만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이미 이름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물자 관리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탄청현 공업정보화 산업발전센터의 주문봉 주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물자국에서 근무할 당시 산하기업 직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 회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어느 회사인지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확인되자 범인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오래된 사진과 직원 명부를 한 장 한 장 대조했고 당시 운전기사들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도민산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도민산의 셋째 아들은 40여 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류창룡은 곧바로 이난현에서 탄청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민산을 만나는 순간 그는 40여 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숙제를 마침내 끝낼 수 있었습니다. 류창룡은 그분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밭에서 일하느라 손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도민사는 당시의 소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시절에는 차량도 적었고 길 가는 사람을 태워주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였고 제 큰 아들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벌써 40년이 넘었으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찾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인이 손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히 감사 인사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두민산 가족은 료창동에 사는 이난현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43년 전에는 두민산이 료창룡을 태워주었고 43년이 지난 지금은 료창룡이 집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두민산 가족은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위한 새 옷과 모자까지 준비했습니다. 또한 직접 기른 부추와 지역 특산물도 챙겨갔습니다. 한편 료창룡 역시 아침 일찍 시장에 가 식재료를 사고 친척들과 함께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장작을 패며 채소를 손질하는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손님을 위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닭볶음 요리를 큰 가마솥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도민사는 이제는 서로의 집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자주 왕래하며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손이가 또 다른 손이로 이어졌습니다. 43년 전 료창룡은 가장 어려운 순간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이후 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료창룡은 지금 죄이기도 차가 있습니다. 진이나 현 소재지로 갈 때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태워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 아저씨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작은 도움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도민산을 찾는 일은 40여 년 동안 마음속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사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천 박물관은 사천성의 송도화시 문화구역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시인 토보 초당으로도 유명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승지로 박물관은 바로 그 풍경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천 박물관은 1941년에 설립된 소남 지역 최대의 종합 박물관으로 2009년 신관으로 이전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현재 전시 면적만 2만 평방미터, 보유 유물은 약 26만 점 이상으로 사천의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급 문화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총문화 전시관입니다. 성도 평원 일대에서 발견된 청동기와 옥기, 도자기, 금은기 등 수많은 유물들이 고대 청나라의 찬란한 문명을 조문하고 있죠. 특히 군면 청동 인상은 이곳의 대표 유물로 정합니다. 3천여 년 전 신과 자연을 숭배하던 고대 초인들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 섬세한 조형미는 당시의 예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룡문 청동기, 은제 신상, 그리고 토기와 옥기들은 사천지역 고고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화예술관은 중국 미술사의

주로 감상자에게 깊은 요언을 남깁니다. 그의 그림 앞에 서면은 마치 산과 물, 안개가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사천 박물관은 민속문화 전시관을 통해 소수민족의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천 고지대의 여러 소수민족들이 남긴 전통 복식, 생활용품, 종교 의례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어 사천이 지닌 다문화적 포용성을 잘 보여줍니다. 화려한 색감의 직물과 정교한 수공예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족의 숨결이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교육과 체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내부에는 어린이 체험실과 디지털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역사를 배우고 예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는 화시 공원과 이어져 있어 관람 후 자연 속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기에 제격이지요. 사천의 따뜻한 햇살과 대나무 숲길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화시하의 물소리가 어우러져 박물관 방문을 한층 더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까지 사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천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변상 그걸.

0: 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이 공존하는 목소리 소유자 동자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자기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단 16세 나이에 가요계에 데뷔했고 데뷔 앨범 GEM은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소녀라는 그녀의 음악 철학을 담고 있죠. 작사, 작곡, 프로듀서까지 직접 참여하는 만능 가수로 그녀의 노래는 언제나 진심이 느껴지고 상처와 성장, 사랑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녀의 이름을 한순간에 아시아 전역에 알린 곡은 바로 거품인데요. 2014년 호남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무대는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피아노 한 대, 조용한 조명, 그리고 그녀의 단단함에서도 슬픈 목소리. 사랑은 거품처럼 아름답지만 전해지면 터져버린다. 그 가사가 수많은 청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노래는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사랑의 도덕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리벨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 탄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네, 이어서 소개할 곡은 2016년 등장의 또 다른 대표작 광년밖입니다. 중국 가수가 한류도 과학환상 영화의 주요 부분을 맡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노래 광년밖은 사랑과 우주의 거리를 비유한 노래입니다. 광년 너머에 있는 당신, 나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외로움과 사랑의 집착을 졸리하게 녹이는 가사. 그 안에는 등작의 특유의 철학적 깊이와 강렬한 감정이 공존합니다. 그녀는 직접 이 곡을 쓰면서 미래의 자신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죠. 그녀의 폭발적인 고음, 밀도 높은 감정선, 그리고 리듬감이 어우러져 이 노래는 발매 직후 24시간 만에 1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화권을 넘어 전 아시아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지금도 젊은 세대에게 꿈을 향한 불빛으로 상중되는 노래로 남아있습니다. 야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여러분의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1: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2: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1: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3: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 民族语言节目中心 录制。
4: 中华民族共同体概论 第一讲， 中华民族共同体基础理论。 中华民族共同体意识是民族团结之本。 习近平。 党的18大以来，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新时代。 习近平总书记在民族

내고 와치라 우샤텐 홀게긴 부레메헨 송빙이 여름어디 홀게 여우구이네 사나카르볼제 대테나르볼 주렘텐 얼른 한무지기 행기지 볼볼 허르둘베히 우리는 냥냥 타이스브갓 테르굴라슨 하이에레 도시멜 리문드 친동날 긴당그리노 가지라 니겐타 에르흔에 후치

자루 장준이 벌러블 니들 장난두를 야벌어봐. 이마 착한 사람인 아름다운 담내순 역토락인 돔드 유치완보 쉐완롱 친후이웅 러지니깡 나르두 냥냥 타이석이 도슬랏 가르지르슨 비시오 은벌불 청샹인 야벌럭슨 꽃이라 장젠 다이소도를 힐트는 뭐 티마 비번 바왕 리문도 친위한 사이도를 벌 내구 차라리 즉 윌디아 죽었 가르치 시마 그치 차간살이 아름다운 탐내손 옛 돌아보고서나 한해 냥냥 다이소도를 하랑귀에 접는 벌아 친위한 사이 리문도 나도 으르허버시 다이소 냥냥이 도살 통관 오더냐나 이모 통관에 가지는 두르번 송병이 본 이특날과 이모사벌 휴청샹 장타이소 장진의 아하머 더바군 장치 장허일동안 허바군은 장벼 불 지르게 넣을 등등 소리해 털다란 장치기 벌불 치 알자 매면의 혼의 양살 자스만 엉철 황하 걸린 옷깔날 통관 복음 든드 후럿 들까질 알자매매 희극 양살 무문도를 무득대지 말아봐 이모선 차가살린 아르번 담니 우승네 해나 세 두르치모는 그랬게 월진 냠냠 다이스바 친위원사의 나라도 통관도를 일불치 배들린 우짓 배가 벌었던 응애지 벌불 장치기 야올라디 배생 쇼호이 무르끈 혼내 힐륵 우기기 메랄화가 짝퇴그디게 월진 쟁상 슈세이네 오른무르근 버들레세나 으르르 장준 장치 벌벌 동반 범텐드 호르지라 빼바하이 바가바가 조신의 버들러 운지 전넛 으갈라르딘 양살 내내신 흐문의 양살 협실란 은가질 노가디 약질 백단 흐문의 힐체가 성사 두질래 약세헨 드라우들라 친위원사의 바왕나래기 부르부송병 베르자바 핫 겐든둘 헤르지기능 우르친애들 도우르이 벌불 후회 등린 아영감시다 홍은 들레네 흘쳐이 벌불 후무 나르딘 예라 흘쳐이 두친애들 도우르인 기득친 뜨가도 등린 아영감벨레 홍은 들레네 흘쳐이 기득이 흠은 아르딘 흘쳐벨레히 치르긴 완소드가랏 흘쳐들레 아르드 이르긋 얼성선 느거선 아르바산 저거선 명명하산 툼 어느 눈에 진둘 얼먼친 예라 일쳐벌자 월진 황호냥냥 구이프의 하튼 알든 어슬 호일 타이스 아르분 어른의 바왕라우에 흐르구르네 텐바다요 사이나르베틀엔 은가지리럿 베렉트치기나 은하루진볼 탄월은 띠미워도 못화 먹을땐 시샤월진 왕이랏 흐르구르니 질랭쟁에나엿 틈은하루도 짜밧 예를치게가 치기노가를 힐바르발에 들쓸보대하슨 두르분 송빙아 흐부가 버들럭 얼몬친 헤헤라르키 가르가